0: 잠릉 르그비 콰양승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체당 아유 심코나겐 비 지르크 드가젠
0: 알랑둥 잠릉 겐지
1: 아망 투르 흐테름 겐게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심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쯤마랑무
1: 알랑둥 잠릉 르젠지
2: 자시덴비 년컨족부나바 최초디무이나 통디야 랑종 잠능어진 치치피레첸능 나치체남라 아동아스카송트비시피 잠능기서제비종 저거고송지바 멘테테통지엠비 최치 티터셈버 르가세시
3: 다테랑초땅아랑아영어니 양아망우스지니 틀레영어 양아티니

아야 저기 갈롬보 간남데 쟁고 가라다 랑 에르직치디 갈랑가 화틀 띠우 띠적게 잡고 차장 담마라 함바 라페 시야크르다르돈사 시야크르지요노 차장 담마가 갈랄린지가 삼도디 아트 라페 시야크르티 흥나토니 아라트 흥옴보 갈롱든티 시쯤과리 야 산더즈 흑신탕 차모르 냥아존 쳄득 신지인 제니 라팔론토 시아크르티 갈란다 랑너

야간진카위종저삼큰한지 마토가 찬데 랑니근 롱웅땅 양나 랑일사 강즈간 조나 일강즈간 조준 차진 탱가나양 오덴지급땅 오데트능이 자히 몬드는 쳇바땅 차프치급드 냐마리르브진따 영 잼들 덴지근데 도능이다땅이 랑니크 푸슴 강즈 랑니근 차르지 강즈 랑니근 돈든 강시 돈는 용이 영 같이 레와땅 몬드는 쳇고가 오티스탑케인 아치 냐마리르젠타 냠들코르케 자참땅 참술 아 참글그 딩글케 낭슨다르카 메퍼타 집지르다땅게 참든게 코르그즈탄 줄라카양 바바이쿠가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中文可是整理这全部更为家库西才是太可能的得不了送我们去了也那其实是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自己
인터 중마 정릉지 그르 니자 니르가 연자 출시바당 전후고릉지 타이크르 진와브디 샤르기응을 그르 아자치 토바나 그 고이슈르드 담증디 랑가 쳔마스르 냠출시슈르 통음르 그르 앙압지 이젠 토바당 다탕경 그르 앙압지 토바니돔나 데릉거 시른제 셰가 시르 톰디반자비 응이니 제부레세 자추바 장린지 사릉굴퍼셰디르 샤르가 요빈 전후기 종미 진든진 자추라레티 쳔부 요퍼질라 저크제 삼방 쳔니 체르등 요바리젠 랑거 년잠다 요비 니니 등 쪼부 창미 스지디 응기 쳔니 고르용스데 사킹던 자추르셰 섬 체르등 요셀 정망고르 위앙아 찌끄 앙수갑스 중마 정린지 체데니니 등 쪼부 추천니 초르군제 체치단비 리그츠브 지마 로뇽셰 버송샹 시찰지 시지급 마르슬루진 젠코글릉니 젠릉바나 샤르기 응을 인심시와비 간기 코 가모고이진 아릉그니니 등 쪼부 초르 아가능 체위 샤와데 냠출시바 마슬 키엠마 타츠라슬릉가 세친디 장차샬 제트브셰진율 와츠그 띠르도응그 츠기치 본디 멍츠구디 멍판 셰트블라 르그스 무슬름릉은 켈린시 심바 촌트 공세 젠다다위 본지르르그나 슬릉 중치르다 유비 헤티로 야코사 크니기능 닌리진 중진율 헤티로의 총덕의 고진인지 쉐디르 셰구 마르플공 넬라 야코사 크니지 닌르 자뉴미시나 젠코고 섬제니 앙압저버 마르토 테르마틀라 머그린 자이출루비 랑글릉은 젠코렌슬 야치 니흐 잠디멜 샤르가 요비스 진더 잡들 등 징을 사킹니 제년리 자뉴 젠코고 쯧슬 제땅 앙압지니 니자버 파르바땅 자출루비 랑글릉은 젠코렌슬 야치 야저버 파르율 다둥 자출루비 젠코렌버 답디 쯧슬 ngel sa khang ni ji che da zen khu ne si li ni je mang da tang ni zeng zen tang a long ching je lam ni zen khu ge ri wi je rim ha li je lig sa tang ti zen khu len khin mang wi ti se kar ma sim mang gur wi yan la zen khu un zai chul bi lig dang jo ta bri shi yul li mi che tun so jung shi ba je la zhi ge sul tang ko lu chul to ge ji ji kung da che bri shi ba tang la ge bri da ngon ji sa song yu bi jian pem zai chu ba tang lo lun chur sa khang nang ge li shi le bi ᱪᱤᱜᱛᱮᱞ ᱱᱟᱢᱵᱤᱱ ᱡᱟᱵᱛᱩᱱ ᱥᱤᱛᱮ ᱯᱟᱵᱞᱮᱱ ᱛᱟᱝ ᱛᱷᱚᱝᱜᱩᱞ ᱡᱟᱛᱷᱚᱫᱮᱱ ᱡᱚᱜᱵᱟ ᱥᱮᱭᱟᱨᱜᱟ ᱭᱚᱢᱮᱞᱟ ᱥᱮᱵᱥᱤᱨ ᱡᱤ ᱥᱮᱨᱩᱜ ᱥᱤᱱᱤ ᱪᱚᱝᱢᱟ ᱛᱟᱝ ᱡᱚᱜᱵᱩ ᱪᱷᱟᱢᱟᱨ ᱪᱟᱝᱡᱤᱱ ᱡᱮ ᱠᱷᱮᱢᱯᱷᱮᱱ ᱛᱮ ᱞᱩᱝᱥᱮ ᱪᱚ ᱛᱷᱟᱯᱟᱨ ᱥᱮᱡᱤᱱ ᱭᱚᱞ ᱥᱟᱠᱷᱟᱝ ᱜᱟ ᱞᱮᱡ ᱢᱟᱱᱤ ᱥᱮᱵᱟ ᱛᱟᱨᱱᱟ ᱡᱟᱝᱜ ᱪᱩᱞᱩᱱ ᱡᱟᱝ ᱠᱷᱩᱱᱟ ᱛᱟᱭᱠᱨ ᱯᱟᱯ ᱪᱩᱜ ᱥᱮᱵᱟ ᱞᱤ ᱞᱷᱟᱜᱛ ᱡᱮᱱᱛᱷᱟᱞ ᱨᱟᱝᱡᱤᱱ ᱫᱟᱱᱞᱟ ᱡᱟᱪᱩᱞ ᱥᱤᱝᱵᱤ ᱥᱤᱥᱮ ᱛᱟᱝ ᱚᱫᱟᱨᱱᱟ ᱞᱷᱟᱜᱛ ᱛᱟᱵᱫᱤᱨᱤ ᱢᱟᱝᱪᱩᱜ ᱱᱟᱝ ᱛᱮᱥᱤᱜᱤᱱᱫᱩ ᱪᱷᱮᱞᱟ ᱛᱷᱚᱵᱪᱩᱨ ᱠᱷᱤᱱᱫ ᱪᱮᱵᱟᱨᱤ Sechi zangwi nyong khin tang chung nir yongbub nika chayung ur maasil sa khang li nir zhaidan tang chum htirin zang chul yehtun shabshi thil jelag sa tang shang yehtun li nir di chin zibi chan shang da tang vi huan jir nishul tang chasuk nishul ni di nyam da thorindag shung wa nguan jir shung shi gojin nin di shal Chung ra pelwa yi mong su zhu cil lhag da tong ga day sa khang gan jir duk na thai kir choru vi cho vi nang nin di yin na Mengcuk di nyanjin ruwi gorsi chung keng li zenghuk chungwa shiki njerduk hichir dangwa lhagda chuntab. Selang chungchir kwaranab kala khaihu kisir jia yijia chino gorsi chung keng ga chungdag wajin di nyanjin da zenghuk zhabi zhengka shibshir shijin ula paradang shijin bi zhengkan da dagna ku mgnang da chumra pewi chi ngincun jia dardag inbari. Shegu marpil gungwa gorsi chung keng gi nyanjin zenghuk zhabi

0: 다근데 콘스 니츠타야
1: 니 돈치 치클로데 콘스 데메리
0: 지
2: 라닐라 촌진나 단토이나 마페지 너무가 첸지 오노 히 다네인기나 지 대법종이 다네 서른 거 파일라고 다른 거 침성네 비주난도나다 샤오전데 비뉴고스나 양모른 거 라사니 넘노고 점마 때쟁고 비틀가 마웅즈모
0: 지
2: 된다 아랑게 지리지나 차가지다 니스톤스식노다 공선도 응이스 동고에 떠나래
0: 지지
2: 나 니스톤스식노 동고에 떠나라 나 니스톤스식이나 죽다 니 양문나 로 마스크라 나 찬자 사찬데 젠저 타마요 아무 찬자네 오피리오노 넘즈가 갖고 마뇨 데리나 치르 좁자는데 메이크바
0: 스타용드르 스타체즈 총야 디지게 단데 나 디아는 거즈 친정스 사데 레이터 티나네린데 사 파친데 핑팡 드잔다 담즈남메 다디지 리고눈이라 아니고트남 따테이나라 디스게 페게 손세 자샤가 라칸게 초츠만데 쇼응게 라사네 아만라칼라네 참마시 응게시 냔촌스탄자 아자스데 탄다 땅게 초펜데 쇼응글랑 라사레 리지스크 아자충우케모모 다른 춘디 차네 총나 만차세스 카가자 라칸게 초필라 콘자 무즈메야 베이징 상하이 광주디 차네 총상모 주디 차 총거다 다른 춘디 차게 멍초초라 다른 춘 총은 멍게 초히는 마시 사실 레리타 고단모
1: 십수가 고르다
0: 만차스 멍강게 초베이나 아트근뇽나 르모 아트카마나 셴뇨르마 아 마차 쿵카 토마틀라카 자 추신난데 첨번 투가
1: 머리에 마차 투스
0: 마차 투스 대신에 땅 저 베친 지르라 다 아티지다 아트카샤논데지 콘트라 하이크디 차리 차 손시샤
1: 머리에
0: 틀라카가 하산인데 베중고 근데 하산인데 시제 추시 슬라마만가 시제가 사르 추즈 페퍼 커즈르디지 티 추멍고모 티 추즈라 하산온탄나 주구스마게 만페니 주게야 에르가 페츠마라 시제 추톤나 하즈르 다른 거 샬란스레 시제네 대리상장모
1: 오 시제니 잡송자이
0: 그렇지
1: 나리 시제니 자 자크건이 잡송자이
0: 아트강에 이탈리니
1: 오
0: 안에 이탈리가 화즈모 좀모즈모 더시샤 더슝간 추충올라노 던제자 됐다모 그냥 알아 화시샤 당이 크세리 크디 산에 자리 대신에 대리상사 이탈리 특히 한 산디 리시
1: 你怎么从的是啊这个人的你懂经历了但其他海关的你就这个了出口过去了就从我海关的出口什么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了有的这个出口单据了这怎么
0: ᱛᱟᱝᱜᱮ
1: ᱪᱚᱱᱫᱮ
0: ᱡᱟᱛᱷᱚᱱᱟ
1: ᱡᱟᱛᱷᱚᱱᱤ
0: ᱡᱟᱛᱷᱚᱱᱤ ᱫᱮ ᱭᱟᱢᱟᱥᱩᱱ ᱡᱤᱞᱤ ᱵᱟᱞᱟ ᱭᱟᱢᱟᱥᱩᱱ ᱭᱟᱢᱟᱥᱩᱱ ᱛᱟᱝᱜᱮ ᱪᱚ ᱩᱴᱩᱴᱟ ᱭᱟᱢᱟᱥᱩᱱ ᱩᱴᱩᱴᱟ ᱱᱮ ᱛᱟᱝᱜᱮ ᱪᱚ ᱡᱟᱛᱷᱚᱱᱤ ᱪᱚᱝᱠᱟᱱ ᱥᱤᱱ ᱢᱚ
1: ᱛᱤᱥ
0: ᱛᱤᱞᱟᱠᱟᱱᱮ ᱛᱟᱝᱜᱮ ᱪᱚ ᱯᱟᱪᱮ ᱡᱮᱠᱟᱥᱟ ᱮᱫᱟᱝ ᱡᱮᱠᱟᱫᱟᱝ ᱜᱟᱞᱟ ᱡᱮᱠᱟᱫᱟᱝ ᱢᱤᱪᱷᱩ ᱯᱤᱠ ᱠᱟᱨᱛᱟᱭᱟ ᱛᱟᱛᱤᱱᱟ ᱱᱮᱡᱮ ᱫᱮ ᱩᱴᱠᱞᱟ ᱠᱚᱢᱚ ᱢᱮᱠᱚ ᱪᱟᱱᱟᱛᱟ ᱞᱟᱭᱚ ᱠᱚᱢᱚ ᱛᱟᱱᱫᱮ ᱥᱟᱛᱷ ᱟᱞᱟᱯᱚ ᱛᱮ ᱪᱷᱟᱞᱟ ᱪᱚᱱᱭᱚ ᱫᱮ ᱤᱥᱞᱮᱱᱟ ᱪᱚᱱᱭᱚ ᱛᱚᱱᱩ ᱫᱟ ᱢᱟᱝᱡᱤ ᱢᱟᱞᱟ ᱛᱟ ᱯᱟᱪᱷᱮᱱ ᱫᱮ ᱞᱩᱪᱤᱠᱟᱱ ᱫᱮ ᱟᱢᱮᱨᱤᱠᱟ ᱜᱚᱢ ᱯᱟᱪᱷᱮ ᱪᱷᱟᱭ ᱧᱤᱞᱟ ᱪᱤᱠᱟ ᱪᱚᱱᱛᱟ
2: ᱟᱡᱚ ᱱᱟᱭᱤᱢ ᱜᱚ ᱠᱟᱯᱛᱮ ᱱᱟ ᱧᱮ ᱭᱟᱨᱟ ᱢᱟᱨᱟ ᱛᱩᱱᱡᱤ ᱪᱷᱮᱨᱤᱱ ᱡᱚᱢ ᱛᱚ ᱠᱚᱢᱚ ᱛᱮᱱᱟᱱ ᱫᱟ ᱡᱟᱛᱷᱚᱱᱤ ᱪᱚᱱ ᱡᱟᱯᱛᱟ ᱛᱟ ᱭᱟᱢᱟᱥᱩᱱ ᱡᱮᱝᱜᱩ ᱛᱟᱜᱤ ᱤᱧᱱᱟ ᱡᱟᱛᱷᱚ ᱪᱚᱱ ᱠᱷᱚᱱ ᱞᱟᱠᱟᱱᱤ ᱠᱟᱯᱛᱚᱛᱮ ᱜᱚ ᱪᱩᱱᱡᱤ ᱱᱟ ᱪᱤᱠᱟ ᱟᱢᱮᱨᱤᱠᱟ ᱜᱚ ᱜᱩᱨᱢᱚ ᱤᱧᱱᱟ ᱴᱨᱮᱱᱤ ᱛᱚᱢᱚᱱ ᱥᱚᱱ ᱫᱟ ᱛᱮ ᱠᱟᱨᱪᱟᱱ ᱫᱟᱨᱟᱱ ᱪᱩ ᱚᱨᱤ ᱢᱟᱯᱤᱱ ᱫᱟ ᱛᱟᱭᱚᱱ ᱞᱮᱡᱚ ᱞᱟᱠᱟᱱᱤ ᱩᱱᱪᱮ ᱤᱧᱱᱟ ᱡᱮ ᱪᱷᱮᱢᱪᱷᱟᱝ ᱜᱚ ᱠᱚᱣᱟᱱ ᱫᱟ ᱞᱤ ᱛᱟᱝ ᱛᱮᱱᱤ ᱱᱟ ᱧᱩ ᱴᱨᱮᱱᱟᱱ ᱫᱟ ᱛᱚᱢᱚᱥ ᱠᱟᱞᱤ ᱟᱛᱟᱞᱤ ᱩᱱᱩ ᱠᱚᱨᱢ ᱴᱩᱱᱤ ᱨᱟ ᱡᱚᱭ ᱤᱧᱱᱟ ᱪᱤᱠᱟ ᱥᱤᱥᱩᱜᱨᱟ ᱱᱮ ᱡᱚᱝ ᱫᱮ ᱛᱟᱝ ᱠᱟᱱᱟ ᱱᱟᱝᱠᱷᱱᱤ ᱪᱟᱯᱴᱟᱨ ᱛᱨᱟᱢᱟᱭ ᱡᱚᱢᱩ ᱛᱟ ᱠᱟᱨᱪᱟᱱ ᱫᱟᱨᱟ ᱪᱟᱱᱡᱟᱱ ᱫᱟᱨᱟ ᱫᱮᱱᱤ ᱡᱚᱱᱩ ᱪᱷᱚᱢᱚᱨᱮ
0: ᱪᱮᱱᱡᱟᱱ ᱥᱩᱱᱩ ᱪᱷᱩᱠ ᱛᱟ ᱛᱮᱡᱟ ᱛᱤᱱᱟ ᱥᱤᱨᱟᱜ ᱱᱟ ᱱᱩᱝᱞᱟᱝ ᱪᱩᱱᱫᱮ ᱥᱩᱝᱜᱟ ᱪᱷᱩᱢᱩ ᱪᱤᱠᱩᱱ ᱞᱟ ᱯᱟᱪᱮ ᱪᱷᱟᱱᱤ ᱠᱷᱩᱱᱟ ᱥᱩᱱᱛᱟᱝ ᱥᱮ ᱛᱟ ᱢᱚ ᱦᱟᱥᱮ ᱡᱮ ᱡᱟᱥᱟᱱ ᱡᱩᱜ ᱫᱟᱱᱛᱨ
2: ᱯᱤᱡᱤᱱᱟ
0: ᱯᱮᱡᱤᱱ ᱥᱟᱝ ᱦᱟᱭ ᱦᱟᱭ ᱠᱚ ᱪᱷᱮᱱᱫᱩ ᱫᱚᱢ ᱫᱟᱱ ᱡᱩᱜ ᱫᱟᱱᱛᱨ
2: ᱪᱮᱛᱩ ᱪᱟᱱᱡᱟᱜ ᱚᱨᱤ ᱢᱟᱯᱤ ᱫᱟᱛᱟᱣ ᱪᱩᱱᱡᱤᱱᱟ ᱟᱨᱟᱝ ᱱᱟᱝᱠᱷᱱᱤ ᱪᱩᱝᱜᱚ ᱱᱟᱢ ᱪᱮᱠᱟ ᱱᱤᱱᱟ ᱛᱟ ᱡᱟᱱᱟᱝ ᱯᱨᱚᱱᱪᱷᱟᱨ ᱪᱮᱥᱟ ᱠᱟᱢᱢᱚᱢᱚᱱ ᱠᱟ ᱪᱩᱝᱜᱚ ᱠᱚᱢᱚ ᱛᱟᱱᱫᱟ ᱥᱤᱨᱡᱤᱞᱟ ᱪᱚᱱᱛᱩ ᱠᱮᱣ ᱠᱚᱢᱚ ᱡᱮᱣ ᱠᱤᱱ ᱡᱚᱫᱜᱤᱱᱟ ᱪᱩᱠᱩ ᱪᱷᱟᱫᱮᱝ ᱜᱤ ᱛᱟᱢ ᱡᱮ ᱵᱚᱞᱚᱱ ᱡᱚᱣᱟ ᱟᱛᱟᱢ ᱢᱟᱛ ᱛᱮ ᱤᱧ ᱱᱟ ᱢᱟᱯᱤᱱ ᱫᱟᱜ ᱡᱚᱣᱟ ᱪᱤᱡ ᱜᱟ ᱛᱟᱝ ᱟ ᱪᱤᱡ ᱪᱮᱞᱟ ᱛᱟᱝ ᱟ ᱭᱚ ᱠᱚᱭ ᱞᱤ ᱡᱩᱛ ᱠᱟ ᱪᱤ ᱠᱚᱢᱚ ᱱᱟ ᱚᱨᱤ ᱢᱟᱯᱤ ᱡᱚᱯᱴᱟᱱ ᱫᱤᱱ ᱱᱟ ᱛᱟᱣ ᱞᱤ ᱥᱤᱡᱤ ᱱᱟ ᱪᱷᱚᱢᱚ ᱡᱮᱣ
0: ᱱᱤᱝᱜᱩ ᱪᱩ ᱪᱩᱝᱟ
2: ᱪᱩᱝᱟ ᱞᱚᱵᱪᱷᱮᱱᱤ ᱛᱟᱨᱥᱤᱱ ᱱᱩᱜᱩ ᱫᱚᱢᱟ ᱛᱮᱭᱚ
0: ᱱᱤᱝᱜᱩ ᱮᱱᱤᱭᱚ
2: ᱫᱮᱡᱚ ᱟᱱᱫᱟᱨ ᱠᱟ
0: 南科大学院长的这个是的，但我们的门票跟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们的门票呢，我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이제 몸처럼 산음 산음이 정말 살아가시고 그때서 마침 처실이 이게 정말 난다
2: 대대가 이게 난다
0: 난다
2: 너밤에까
0: 너밤치가 맹이 추천만디네 정락가 가요라
2: 되지 이게 너래
0: 제제제
2: 대대가 이게 너럼
0: 제제제
2: 내 난캔 없다 채무가 좋다 큰나니 칠리누가 빈들까 먹어디포 너빠요니나메니나 나타 탐제나 좋다이 되니나 난캔 없다 채무가 진지 좋다 큰나니 밴드 탐지 보이나 십시리 내 또 시그라 메이크지 다 얘기를 해줘 시용 거모 다 가르쳐내는 준대나 시도 종나 주고 맹근들 리누근디에 지차가 통콘데 짱마이노 근데 얘기인데 다 탐지나 다 비기머리리나 디오너래
0: 가전다는 또 지금에 다 내 또 용수나 그 추석마가
2: 던지오가
0: 던지오들
2: 어리들 단 잠는 진이니나 종내 그 샵시 건다 건시 좀나 세대는 남건데 조고나 마음와단 들까 지금 안이오뇽 캠바스가 니소나 단디 돈진데 세세지 고노나 니네츠네 탐치보 난르고 뭐 늘까 메트나 그렇게 돈지다 인기나요 그렇게 돈지 못쪼가 나니 차친 지금 진용아 손도 오늘에 뭐 다 중고 난크니 차된 것이 쓴데 이죽고 뭐 더나 제치름 바그 차된 얘기란다 나 오늘에 홀란이나 준다 실질라 종고 그 머리라세 실질라 종고나 잠난 거 사차 수수니 정말 킬레노 잠난 거 사차 수수가 내크 탐치케나 킬렌 톰나 그 덤고 제치 그 그게 영 지금 십실 그 차된 얘기 들랭고 뭐 들랑 오늘에
0: 나요 오늘에 당에도 애니럭을
2: 나가니
0: 지금도 간리 STS 공수슬라 나 공수데슈가 르시가 공수모 안데 잠블랑라칸데 첸츠 라칸야 아트크 고치우리
2: 어 정말 길은 돈도 고
0: 아트크 킬모르 데라 나는 그 초샤나스 그 초 리트시 나는 다 잠망 춘데 베스마 그 초티 사커리 커리
2: 난 그 초
0: 좋다이 좋다이 나 잠마야 난
2: 노파치오 차댕 그 길이까 지키니오나 디근 로스고 젠데이나 다 가르쳐다라 빈들이 요게 요크모 하퍼테이나 빈들레오노 고름토니나 워드맹 아마피가 차친도네나 손제인다 오크모 나레레레 과든치 데나 다 니빌로 능기랑 동양 그 유창 동운데 법종이나 축구 아지아용 그 축치니가 그 공동대 법종이 속나 나초 산의 수수 그 길이 중한데 아지 앞쪽에 특크리 되더니 근데 초에나 지금 남카의 포즈가 내 티주 너무 고네이나 스치랍다나 마마즈 통용 그모 아니 총상 칭인이나 축구 말호에나 축구 종에나 축구 넘어가이나 축구 지금 길이야 지금 아지 앞쪽에 망한다 너무 신이 지금 어룩춘다 에이타
0: 어 이렇게
2: 어룩춘이 노사가
0: 어룩춘이 노시라고 어룩춘이다
2: 다 가르친다라는 게 나 지금 아주 캘리파 소르촌 아종들 담목 리카르 카만 빼고 그모 다 사차지암바테 나 지금 잡도 인지단다 사차지암바 철리송이 나 지금 법종 인지단다 담목 리카르 마즈글이고 그모 언제오케스 지금 본도다나 저 담목 코네 나 지금 소종 인지단다 야라마라 철리 조진단다 양나 지금 추가 흡빈데 철리송이 나 동철전당 전에 나 지금 잡도 인지단다 담목 리카르 요너레
0: 어 담목 리카르 만나레
2: Shulagi
0: 海口那小博会啦，消费品博览会，得那个啦，送用那是的文博会，深圳文博会，得那个亲洽会、金洽会，嗯，得怎么那送用的是，都得西洽会。

0: Манер.
1: Да, сажунгчили.
0: Жи-жи-жи, цама сажунгчили сонда.
1: Та табни хуланджина чиган джамтуин сага сачатарка цама ринга гурмухтарку га?
0: Маунзи сачунга гасинтонгу му, сачакая ринга цама ринга таргу му.
1: Та нечи ито на ян манчива кирген джамту сакатага инина чига лайна чуга сажунгчинтонга. Ян кашиза ринга таргу му тумуре ука.
0: Жи-жи-жи,
1: яндар. Тыги чари сонда Pinda jamba chik chadukhoi chula chik ngotukhoi chula ka thamba chambu wunar mo. Shura chik zon thubka.
0: Woma shi nanda shi sunla shi shak. Tala ka ranga pechay na zi mkhinu nyo ka. Shi sarha gara shi ranga pechay na ancho man pechay shi li nuti zama zi shi na chukka. Ta shuan chuan laka shi shaka. Anji laka zonu la chukka zi sacha kaya nengi chunda daili shangdo khu shok shang la. Zama di dama di laka sunla da.
1: Ngukhiwa.
0: Ngukhiwa.
1: Tsab chunga marna dhirka. Dama laka ni ngukhiwa.
0: Tap-tsong-e-no-e-na-chuk-go-ta-chik-ne-o-ka-khi-li-jian-ba-ta-mo-chik-gan-ja-ra-ta-mo-chik-e-nyo.
1: Namogalakani kanjia shikzamu, nara kanjia shiknu uchi jikne chamore, penda shirchungalaka niwa atuanta.
0: Atuanta, shaga.
1: Re, shaga. Andi kanjia shiktaan ula mazhigna yangu nanyiga darisuna chika, tongjiam nulakani, gormu chamorska yana chika jintuwabda.
0: Na nung shichinandi nga chundi, Beijing, Shanghai di chane, pachik chivan sanchina mazhutaya. Shanghai ni jangma asongla chivan chigla donga rambazhuta.
1: Re. Tarongjina na, tatongda shikka chigamu. Si shuwa song jem tong yi zhidhug yi, tai na ganjian yu ju ji ma chikhi song na, ta yang shi jian na chik chab song ga marna da chikhi ma za tib na, ringa pi ta shi suwa tgin yu tib ka mu. Jian za ga wari ga bang pi na tukun da yi na chik shirji ga jakub jian ba ni, zha to lan di ni na yu tib na ri.
0: Ka zan tar yu tib na ma ri. Nga chun na nang tang nga chun di shung ga Alibaba go chi jian zang nga chu chung kun ti tan tang mu. Chi sa tan tang da zi na, ta tila ka ni...
1: Jurgut zamanga. Kubamekamu. Karsan tarangin jina chiga keleza dhamna chukwa shiwa kantang kanzgali na njuntang manna tukutayi na nangjain datangi keleya jabchur si zhondagi kele pejiya tongjundayang shi gachigamu. Mangari jina ta shanza sakandani na yang chiga khanangaka jenang tanga jachiga chondindayi na chiga njaitikali kali tunu ndi gorim chuni na chiga chua zhondagi tunu ga ndamoga na chiga manna njuntang chiga timu ayoka.
0: Shiga nyunga meka. Ngoma xie zhina. Anchu nga chu zong tong na ta shunga meka mu. Da slang na xie zha zhi zhina la xie gag. Da jengu nji zha na zha xie gag yin chu. Shunga la zhi zha ni lan da jengu li xin di jengu shunga la zhi zha pato gu mu. Da nga zha ga song na zhi kai du mle gi. Zhi mxi ga. Mxi no zhi ka ga da li ma xin ma ri da. Anchu mdi zha ga pe gi lu zhi lan di zha ma xin na. Da zhi li nan do no ma ri.
1: Ok zha cha ni. Tati ya man zhi kong. Tani gilgin chiammu khapartay na manjur ginday lhob yung shenkin ka manna ganani zin na chiga manga yurwanday na chigi ngadebuni na debyur ka kunda yung khinar mo. Nda yung chiga chiga tunjiz ka tangan da tangz ka ta pili tangan da shirchungay ko na nda tang rewa wano ka chiga zhatang chiammuz ka lego na ringa sani ni ta manna zha juzga zi kaga mo na. Tani na kaka maa maa zi uka donda chuna chiga su aranga lhob yung yi aranga chiga niwa na tani tan dani shay cho lhob chayi na chuko sani ka mong chungde lhob chayi da tangz ka ta taligi uka mo. Yung tay chiga chungra kurchu ko laka yi na chuko chathu chungkhang yi na chukka jakku tang jakku wani na niga chungka jika ndiwaan zika juwa na chukka kakshu kanchi thani na jika leka nda le juwa rika ta chua ranga yi ngisi jika dayi nara
0: ri
1: tumori niga tani chua ranga jika thobjong zika maazi yi thubta
0: ta thobjong ta hi nam na le guh adi ngay maa hi na shungi la
1: ta zubta khushiri mati ka
0: ri ta lojaan nga di shanghai nyuga da mu shanghai shenzhen da chan ta lojaan shi nandi chung la ka shi jina jatuk ni chung shi ha chukku mu ni tsama nga ranga chungu ni nga ranga lojaan ika maa su na na upan shi di shi ndak sayo nu maari
1: nga ni shi tsu ni nye danjan shi na napu ka ga kili chepo tang nyamde yi na teli yi na yang chiga nyanka yang maa zgi uka ta nga par ta ranga lojaan chungu yi lamka zga toli nyu gu uka mu maungpa na unze sakil ga na junda maa zi yi na lopta chemo nda namgu di lopta chemo jik chukku nu gorm chungu ni ra 당아초 언제 사건이 가성대랑 나 돈지 나 조사 빼고는데 판 통로가 체리가 뭐나 노리 노리 지만도 나가 뭐 언제 사건이 클린더까지 나 지게 존다가 있던 거 잡조리 통로가 더목에 있나 덮친바 망아지기나 실 파일라 로통나가 다 힘은데서 레라시 레레레 나다 컨트 아 다체라 손지나 샨자가 오르기맨피 데이니나 아라니크 츠케이나 히리란 베바이 가르창 대란기나 아랑 산에니 존트코 넘 체크 아 다 잔는 거 존치르 마즈가 존게오크 대안체니 서질라라 존트코요크 레라시 근데 쇼컨치 타니이나 점링이 젠스가 멍다오크 마오와 달릴흑비 총라 쳔보자니구나 다르모나 조프타니 타니 아 지저리고사 조프타니 타니 나 지금 메파시고사 이거 마즈오크 뭐 대나 좀 마오와 차르치즈기요
0: 미초만 빈디 총아 치우는 줄도 뭐 다 도서당 저 좋은데 탄서 마서고 뭐 탄서 마치가 지선 지선 탄탄하다 이제 특했던데 좋은데 시제 좀 주소
1: 샤그샤그샤 야야 다치 고니세 그 고치쇼 만빈데 타우 손지나 지 토나 치히 아 돈치 치사 아 흐르지 데몬제네 지 셔총이 주가 남칸데 요고 고목 다른 거 사니니 나 지 토나마히 데몬이나 카토주 뭐이 소나노 말 뭐 쇼라치 종고나 말도고 토나치히네 손도나다 니가 틈글라카인지나요 그게 리와 마즈욕 딜라카네다 그게 총트가이나 죽고 시틈게 징고레이나 죽고 쇼 건치 타니인지나 지 머크 차치잉 요노 아저씨 총라가 지 머름난 지와트 도고타잉 지 타나잉 셰트노가 데모가 남카테니 고고모 마와가 도치니니나 소이나 니소니 지질가 돈주 딜라카 크리케우카 빌리주라카니 난저 요나 마르모
0: 요나 마르 빌라카 타 레오노 소말리리 덴나나시
1: 아리리리 타 빌리주라카니 초콜렌디나 초라긴 코치케마나 니에트기 제마타가 빌리나 초크 타 초라 쳬폰 조 마트나 타 링킹가 마나라 요 마스 모고가 아리리리 타 초라가 긴코 땅터니 아 마페가 그게 리주고 고토브라 테텐고가 데네타 소인지나 지가 서지에나 죽고 동실 지사에나 죽고 내 요거 등나 이거 지금 그게 셔터메이나 죽고 네 진고에나 죽고 속강지더니 지지지에다 같이 동구세 군들이 뭐 다 강들 잔자가 우리 맨핀 더가 마우아게나 폐지근 던존다 항아리 지지지에다가 오는 거 뭔든지
0: 오야 같은지
1: 야야 다 히델라 야 대나 네 급대 뭐
0: 야데모

0: 소란 데 잠고 타나 아타 난크나 니고르게 난 준타 마나이나 죽고 니고르게 히데 마나이나 죽고 니라카니 나시고 각 치거서 고노 아 십초니 니즈 난데이나 데이나 시가 렌 토나마 세케니나 지가 십초니나 녀와 동근 준타 마나타 모이나 다롱아 죽고 단데 시 투멍 거 어디 용 마용 거 데모고이나 지가 각크라 마즈 테케 요코 지타 교 데나 강터 나 추우케 사차가 한만 빈데이나 다 사차 강수 리게 요크 다 오종 다 사이나 죽고 리 총회나 죽고 안들까지 그 안운체이나 다 조어 곰바 이때 당스가 곰디 칸이니나 만핀다나 마리 다니니나 지가 곰바기나 지가 만바다 쳐나 죽고 만핀다 마리 데고 다 가르선 데란데 인이나 지가 만초랜 진쟁 그 제디다 당스가 지가 클릭은 안 받는데 쳐야 되던 거 산이 수수니 클립아 모게이나 워스피가 총라 근데 정도 근데 나 참아가 또 욕 이나요 워스핀데이나 제대로 그 총라 잠주고 니 니테니 나요 가커랍다는 바 마즈 그냥 그 욕그라 니 니틀라 크리던 매파신 캔가 문나르크 늦다위 고니이나 다 매파시 당체 준비 거리 아다 다탈린 선들라 년 준비 아자 치위냐 크남바가 오르피나레 차치다는 거 돈진들까 디당 남바 근데 나 특크다 잡주리 근데 나피 탐목을 남니 돈진이나 역부 살펴난 준 니슈가 근이나 특크다 잡주 난주이나 간중 셴랑 렌센가 진테리와 담 뭔데 테나티 초치한 거 다른 거 렌센나 돈섬되는 중 렌센데 살자다 히치 남다 좀리 당 돈제니 렌센디 좀리 양크바 살자다 히도 다시 돈주이 다클바 담는 수이 제초 다클바 한적 사랑다 손님 렌치 제치냠 불과 진치 야드고나 바다 데모 다시 데르
1: 아르니는 토인키흐담 야 강중스 장등 기쇼라 세르쌈니
2: 강중 세르쌈
3: 세딘께 년컨트고난 바 티난바 데모이나 nga lensin din don zum ba jing zum ro ma yin
4: a demo chuk na ba nga lensin din don zum ba chen gun ja yin
3: dar ta chen am bi nyen lum den jo jin ban da na chol mun jang chuk nyen chen khang wo ke la long chen ja gang jong se re sam len chen yin thang di len chen nang de som ju bi chen am la xi jin ping ge ye se le chung ne ko re lang wa dang a zhe ge sim tam xi bi chen ba ni go ji xiu bi nan ba ji shi de nian ba de ga ps xie
4: 习近平及日间四日中立国人的话年轻人吧当地日间四日中立国人的话是被参拜能的习近平及日间四日中立国人的话里不等被克制吧该不及你为也用我们提美促进的真促腾等被拖能为松懈了西巴东西你动着什么路但是被参拜的人提问能不错
3: Tengdi tsukho chen tukho kohu Zhonghua Mamang Shimtan Yaakub Jia Zhu Shiren Dem Kuxi Xiongwi. Tima Namba Tsu Teng Yayong Marikaka Mamang Ji Yi Chi Nang War Nyi Nyang Thakpa Ni Tegji Chi Shijia Yin. Yaakub Jia Zhu Shi Shi Bi Alana Tuwi Lenin Dan Zamba Na Gan Chi Zabjil Jian Shig Teng. Lengen Jemu Shig Yinba Nyi Samur Hi Chi Yul. Nyi Sa Chim Ji Rangni La Zai Wi Gan Chi Zabjin Da Lerlin Shi Di Mirji La Lu Garwa Teng Mamang La Lu Garwa. Lini Songsha Zawa, Ditang Namba Ganda Zidun La Yulwa, Mamang La Xiamdag Shiva, Yelkub La Nizilmba Wa, Markil Denglang Ji, Mamang Ji Dargil Denglang Shiva Jivshi Tog, Tima Namba Tsutang, Yung Murkaga Mamang Ji Yichi Tang, Julungan Songsi Da Stanley Tonggaman.
4: Tima Namba Tsu, Zhonghua Mamang Jintin Ji Kibnil, Zawla Rabdan Barwi, Helim Da Julio Bari. Lomtin Mozae Dongga Shokhang Nangbi Dengga Zhongyang Guozhil Tengmung Arab Dangbo Dang Lomtin Deng Xiaoping Shokhang Nangbi Dengga Zhongyang Guozhil Tengmung Arab Nipa Lomtin Jiang Zemin Shokhang Nangbi Dengga Zhongyang Guozhil Tengmung Arab Samba Lomtin Hu Jintao Jichib Shuzhe Nangbi Deng Zhongyang Jijie Guozhil Ode Yayong Marikaka Mamangji Hongwa Nyamshib Dang Talajig Mba Zunxi De Dengju jie zhuolim tengge kanyil tama chata santar. Zamlang jiwu genji do nang shegi bi gayir tasa wi jimdi lang yo bari. Tashta rangri jintin jia kumnyil ngarki chenpo ji bi nyamji zamlang ge khar shuk se zhung erin jang yo.
3: Lontan hu jing to yi jia kub ji zhu xin gan ji bi longu jay rang la pen sim cho bi chap si jia lo ji dang go chi jian juan tang chenpo. Sonji qianbi liki nyangtub ji jia toni zhonggu qiaqi danbi zhicuk rang liki jinchung xeba deng gongfil dongwi donda zaiji zengsi towa zhig yubi. Jiayong marikaga mamangja lagsima namdaga gongkir deng yilji zhicuk

0: 샵쯧 알아래래
1: 젠 겔겐 빠진 라래래
0: 난 허위 텐텐 알아래래
1: 족보 천사처 제초 나초시비 같은 렌즈죠 조기 등재자

야 뉴니비 두고 총총초 성기세 고노 실은 년문디 당양 당조의 당디 나총시비 가슬림 층거 찬총 동호 조기 드긴저 가능하식 당나르고 알랑거 저슬라 가시오노 그 두고 총총창마그 십대년 그 요라 리 드나 데른 그 당가 왔음 그 혼마이다 등이 조기 드긴저 그 도미 알레지 그 인지 당나 두고 총총 소노 강무 그랑노 그 실라 미도 총총세 고노들 Ri mito chong chong zi tang tsari zhuk chong chong chong maan jen nyam chuli nu ge shtan hui zi la zheng ge zhuk chong chong chong maa gen dang zi gyo bra. Ri gang da kore, mito chong rong lhar zi yin da gargam chong rong maan zi yin da si ga. Di tang na di yin tang da tang jebi hi sha maa zi gen jina yelan zin ju yin si ga chi ga. Ri zhuk chong chong chong maa chong jina nga zu kawa jen ge zib jin. Da mar ge rewa mi ji ge mi to yin da si ga. Di jeng ge nga zi mi to chong chong si gu nong si le nye mung de yi gu zi ling hi song na zhig zhig si bi nye mung tang shtani da tang yi kyo reng ge shkai nga ga na ma la ji bi si le nye mung de reng ge na nyam ge zhugu chong chong dani pa ma da bi ger gen pa na da bi lo zhug na cang ma lak jim bu na chuk ri dana nga zi shun ni nye ma khchig de zhugu chong chong sonu gang mu ge lang nu ge si le mi to chong chong si gu nong di a chi nyam si chik yong ju yel

야 뉴니비 뚜꾸총총소 공인진의 뚜꾸총총소는 왕무글랑노그 실러 미뚜총총세고는데 다시 년당날에 뚜꾸총총참마기 예고스기장아터타 아리 슈니치 바마 찬듭글랑노그 실러 나의 슈구송세고는데 다시 년주일 아리 떠나 시아즈가 촌진의 슈구송덕시기 가치가 떠나가 조국을 긍신기시 바즈가 차촌진의 아른게 남한 퍼치기 슈구송긍을 어지당나 아른게 파스클 마이긴들라 디첸그 뚜꾸총총참마기 영 아른게 파스클 마이긴디 예고스기 정주 파마 탐치기 영디쇼가시 휘지르조다시 개칙 아리 때나 디 한천인지나 영아칭이부터 희고노즈고노 아다 럭실땅 리와요노 영나 럭실탐질 아른가 파사파이거 레친흑슴긍긴 너츠마인지나 영시바긍이부터 희고니 아랑사랑인등 우트땅즈기 영레라 아리 때나 지슈니 나의 슈송세고노 실현문디니나 땅아 나충시비가 치그 찬충은이와 티바가 찍는 것이 주일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새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놈을까 얼고물 세속고 년다 있나레
2: 얼고물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그르솜
0: 야 다솝치 주소나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새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름 서송실 우덴적 기샤 셈서송
3: 어종 다회 아피 흐지너인
4: 흐흡샤빠 버위 덴차인
5: 대여더 원이 간저인
4: 정보 청청토

0: 야냥니비 두고총총초 다타치적 산지능 진반된기나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니와 티바 가르길인야 흐탐 마시긴 존탕 요니 디진데 나흐탐 시중 리중아니 요가노그 두고총총총마그 디스 담증 헤십된 요인자 당대인지나 보자 임그 티바 가르치크능아 나흐탐즈그라 시중즈그체다고 지시요 Hari, tana chi ngamay landiga tanga nga zo mangchun hachang zhigchi nuga ama jemungra dibtik jari se gono. A, dibtik jari ra yang nara gong kakuzi. Tandi njina mangduk tang shiga mangaz giyok. Gangtari tuku chongchong changma ga haranga pasa pai ga shetang tatara ya kuzi jang yuksi gachik. Charga ama jemungra haragong kakuzi digi shetang ra yok. Gangtari ndi njina tamjik juhtang lakana yang kargi lunga sosu ga tamjik juhtang yang mandrak. 디쟁그 쪼꼬총총총마가 하랑가 파사 파이나 요노가 아마 제무라 하랑공 카쿠가 담질 던지나 역고즈가 히히디고 형나 랩치기 자리라지가 강타르 인지나치 나스템 디치 냐나 나스템 디치기 셰크 나스템 디능나 나치 고고노가 네일그라 탑샤 차스크스톤 그 요크 디시와 삼지기 과즈 통고
1: 최친 던지 나총 접포소 치초 데모이나 나나 강정 사통 우무 럽지 로마 최건 초인 니 가나스템 그 카브싱라 아르공동 제노스르 가나 가나 아스가다 아르공 카후 마니가라 제측 자리 마니가 침체이 다스가 아마 아르공라 아마 제노니가 디진던 냠게 조마 터근 조스가 닌츠그스가다 아마 젠몽가 아마 아르공 카르고 합사등이나 요 체리송을 제측 자리 마니기

야 뉴니비 두구총총초 제나마 디모이나 다타치즈가 산지 능진반 등기나 나총시비가 측근 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콘인 다나 리비 가르콘거스컬럼 더질란디가 땅아 나총시비 리통 진히토니 아 다가닐바비 탈름가 시코논데 지조르가 디징오 조주일 아리 흑진진나 다크게 마닐 공화 참죽고너스가 섬요키야 건강인디 두구총총총마가키 아리 마냐 공강원아 다 디출 흑치근 훈디다 르그치르 카프라스티게 요나 초코 알로글라스티게 요나 초콘다 참마 하디 문죽고나 아 마냐 공아 디출 아니게 훈나 다 야르기 마르지에 민인가 가남등 삼등에 민인 다 리우 달라와비 토라와비 다팅이 다르고미 디출 제크지니다 아랑가 칸디시게 드게 고즈게죠 카드고 드고 이고즈게 고노 염천차즈그레지다나 사마 망아사민인가 리 사마 몽우시트나 조 포아라 예만디인지나 아 다크르기 크르기 응우르글이 쪼가 하가즈고 탑즈고 너고 디쟁게 쪼고 총총사마 니버트 키고 너 시기차즈 그르즈 이트나 아주 청르인데 지엠톤 조니 아 디등냠데 다롱 인제나 아즈기치 존데잉 히친티브 디쟁게 쪼고 총총사마 그 다 사마 몽우시나 포아라 예마가 응우르글이 꾸누 다 사마 히고 너 아니오 문지나 잔지 다 잔지 크스캠데 인지나 멕시코니 모지노 칭게 쪼코총총 망아지 거기 디츠케 나브지메라 아 영나 거기 디 진테 남츠 냐가요니나 남츠 렁가요니나 다스마 카야메카 디노 쳔게 잔지 아니테 이르와 영나 찰리 머글와 다 거기 멜리 렁고노 디츠 땡기나 영 니츠크 디 징게 디츠 시글리 거기 가밍 달리 도구나 거기 자다와가 슈파니타 호른게 냐투그능니 렁마탑가 대쟁거 응이우르데 메리 아둥카노가 렁카노가 심츠르지오노 징거 아랑게 디징거 아 단제나 드글음 아 땡이나 요코스 송조다시 까치 섬바무 인진한 게슈출린진아 진총세파 아 땅게슈출린진아 지즈근 정츠미 조다시 까치 땅게슈르 휘첸보이나야 니쳔몽그리 디당나 응이쳐 지게즈게 저게저게 아 지게즈 텅챨리 디나다 크게 인츠므 아 잔지가 인지나 그렇게 디수 아니런 거 셔르크 샹글인데 고직시나 추니 담우즈 가져와 문제나 초업질 카스비 군데르야 니리 초르제 단지나 디즈브자니 잡잔데 카스비다나 그렇게 아닐바 군데 시기 판토요니 담우즈 강터를 두고 총총 창마그 니워르데 아 단지나 아 능 나랑 얼궁 쳔일 대역 단위에는 말 대이나 지금이 얼과사는 말아 섬니인지나 그게 아직지는 말 대한체니 주 홍우 초업질인데 영식 만판니 더 모양식 요카 디쟁거 듣고 총총 참마가 녜어더 봉우자르김거 꾸니 아 참마냐 줄리노가 아님 바비 탈음 가운데 지히주 시 같이 아리 드나치 슈닌지나 아 Nyingig jindu na gani, yangna, shisim zhigyo ganu gu zhugu chong chong chong ma mga ndiga tanga, derang cheta shibi nyingig zga chanba ganyin damo zi cheta go zhig siyo. Rindan zhig kinga shzomba buin jina zhurung shang shin malu kikga jasi nag bau si gunung dar. Ndan jina derang po zhar jimga cheta dan jina gangjin na chong chakbar gashtang ni jina cheta go zhig ni.

야 아니니 비 뚜꾸 총총초 정마거르과 시안고 중화 10등 용자 포자딤 그 캐츠가 아닌데 모즈리샤가 찾던 주교예 리 강인지 등나 뚜꾸 총총 정마거 10등 용고 시이그롱 코과 너너진 탕가루 제위 참부그마 아지 밥그 밥그 지 통인 더식 저켈 시이그롱 코과 너너진 탕가루 제위 참부그마 아지 밥그 밥그 지 통인 더식이야 뚜꾸 총총 정마거 희지르고 온다 저 진리 차용 녹음이 우스그리 아리 다그니와 목강인지 땅나 카마치기 키위 강원디 땅 돈득 체마 총스마랑 다식 나 참만지나 킬흑서와 뜨더고 카마치기 키위 강원디 땅 돈득 체마 총스마랑 지켈 아리 두고 총총 참마게 송아 시긴 당즈기와 켄데니 그 켈른 아 그까치티 마크나 갑토디 포자르지마 레신자 니치조 켈린시 주의야 아 리자라 포자르지마 치조시기 예치요 리 텅디 좀지과 등돈 좀바 포자르지마 좀증간 크와사르자 히노르 투타르카와 담진추 제집타르카와 응적 체랑 소노르인치 나초림츠 지마그 토니 양 저르트 유일 두고 총총소 니급그 자히 딜근조

ta shei jerem injina nga ta

0: 도덤 그 차니다 하는 게 역시 의미시 삼모스 지타.
1: 리야.
0: 다 도덤 그 차니다 역시 그 저 차프리옥.
1: 리.
0: 다 고인적지나 로티 좀 그 제 디세지메크 디 한적 그 로티 드글럼 세지메크 니토닌지나 다케를 도마 그리고 잘한 맛. 게서브라 리조 강게 차니인지나 도덤 그 찬드나 역시 그 다 차프르가 니친즈 욕
1: 네.
0: 다 안다산인지나 역시 그 도덤트 드르지 역시 그 티토인 다가 드글럼 역시 그 차담니
1: 네.
0: 다가 다 이거 시작은 공화라선 강지나 리어지 탁사위니
1: 네.
0: 단 디토니 역시 그 대글린 다이언스는 대통나 다 의처산이 지나다 뒤통이 뒤에 뒤는 그 민우 또는 그 차나비 다시 그 뒤에 뒤 흑자권 언더 뭐 돌아도 신타
1: 리야
0: 다 왼쪽 지나 아 다 나랑 하나 다는 그 가을 때랑 그 바이미로 술리 건이 다 어디 타죠 다 기르긴즈이나 다 지금 합샤 합틀리 주란 전덕은 그냥 그때 장장즈만 아니 다 지금 제튼 그 호피는 그 제만 총선즈가 주식 시간 듣고 다가 호피 잡도 그랬던 그 돈이 인지나요 뒤쪽에 뜨긴 만당니 차동즈 요금 다 한이위 라쇼티가 지기다니야 지금 그 점디 모스즈 좀 맞더니 라코트 기긴 차인지나 다냐 그나야 코르고네 다가 다진 돈 제마 정성자야 식군을 돈디 돈이다 시그지 맞아
1: 유지
0: 원래 단단히 지나다 그게 단단히 저로 도말 거 지나냐 하나나 그저 약한 그 고성되니 단 약한 그 도든 받대요 그때 하나다 다 그게 속도 있는 약한 성건다 약한 그 도든 받다 그것도 단진 더 그게 난다 그 다 이 작고때 다 합시게 된다 돈 덕지가 내는 그 차들
1: Jade.
0: 다가니지나 저 저 로마가 통콘테 다산이가 전해온지나 독식크 다 로마 때문에 단데니지나다 혹시 로마데 지식분에게 소중해요 레남도니오 리크게 전해온 거 그 아주 마지차 이 돈인지나 시그먼다 로마데 도군데 그 돈아 시 자치망 그래서 로마디 아르게든 그 차니 엔진아요 땅에 저다가 요서 빙해 롬당 데스터 엔진아 타게긴 혹시 로총 아르게긴 첼리 따다 하든 티타인 라카다 니위로 다니 스톤 평화 로운데 살텔리니 로마 소프트아즈 덴타나 니 아르게긴 마오 살텔리시게니 덤 덴타나단 디 다 하체 아르게든 토마고 자치 그치 코르나엔 치다 쳇세 보내리 다 심지 토마 딱딱
1: 네지
0: 다 돈다이나 따뜻무리 아르게든 혼데 그 통고 같은 인지 낚시 번슨 속과 다가다 그렇죠 인지나 다
1: 리간나기 저 워른데 산디 산드위치 즈군도 티슬 카르마 차츠그메니 메크즈게 즈가 다마이 구지리
0: 야야 어다들 딘던데 그렇죠 게르겐도키 홉틀리 그노 홉 네 그렇게 럽트 잡드기나 조커티 럽트 티 제차라트 그 통코얀 판심 속과에니 덤무리
1: 그래
0: 그 첨덕도 돈이 인지나 시기 잡으려고 그다 인사 소 첨덕라 돈이 차지 그 돈이 샤고다 데 하나다 안데 사기 첨덕 인지나 제속권이 요알 질런 요니 토마그 그게 마테 강진나다 요나 지 토마이니 그 카르 그 디어지테 차랑글이 고지 소 중데니리 예코니 다가다 토마그 살롱다 다 법중 그 토마 키치 키니가 구분 다 아담을 다 저간에 이제 모마셔네 언제나 토마즈 그 밑에 공원 찰그시지나 단도 쇼크 전덕덕덕 근데 차닝 오마 세미오동 할 때니라 맨날 안 망그라 그 다들 와 치들이
1: 이제
0: 어떤 문제인 다
1: Rīya. Rīya gāng lāt nī, chūnā gāng lāk dārti wār gā kārgā, jirīm dī chū nī tān, zindag zīng bī chā nī, lōrīm rīgīrīm rīrī gā kārgā, chāpa chāg mīg sī gā kārgā, gāng kārstāng dī lā kāni kāpda zīng nān jīng rī kārā, tī chūkā gāng gā kāpda fiān sīm jōg gā dāng tāp, chūnā tā lōngu jīb dāng gā shāyī nyam nyung gā nā, nyam nyung pān sīm
0: Yeah,

0: 참바 동원자 참동대 그 참반디 나시주일
1: 참혼능 부능거고엄플리 참이그 흑세째님저 음르다 자 참모론저
0: 아레냐 카나바 디나 탕더르 나초 참총당 졸음 레층그 상급바이나 초소 오르그랑 학중 클럽 공호르종 마망십슈 큰근나오미 디는 쇼마타나 다십슈 큰근나나 십슈 급십은 드시르지 안드무그 제일람드그즈 고너스 디나 데릉그 참바 동고 자참 논저그 참반디나 마망십슈 큰급십슈바 포문 소질란드가 다십슈 급십은 드시르세 고노 쳔무즈강 인증군나 데란낭스기 잡공 간다즈 요니나 대형 레오 그거기 자참극 담부 강도즈 요니나 들라소과그 탄다니 이추데레진테 진은즈기 줄 양품 소초 데메이나
2: 언든바 데메이나
0: 데메인 데라나 다 토토모 니촌드나 도코노 란디 다 마망 십쇼 큰거나 십쇼 그 십은 특실 세는 거까 다 십쇼 그 십은 특실 세코노데 뭐 쳔무즈가 세니나 양나 데라 자쿵거 예나다 능시 건강즈 요니나 주티코니 모츠즈기나
2: 오야야 언든바 다 니모즈케나 시슈 챔핀틱실람드근데 차지메크 되게 쟁근하다 토머링인더니 시슈 챔핀틱실드 응어츠즈기 치모즈가다 시슈 챔핀틱실세그즈나 다 인제나다 모모 시슈 컹거 아몬툰 틱실자 침라 신진 틱실자 침스고 자친거 땜빈데 저즈옹이데 땡 다 휜죽즈나 칭컴 코리라 통콘 송충 시르그라멘지 데인지가 아자 클라가누고 저너 송추 수다 체콘스다 아자 크거 캠펜놈이나다 모모 망츠고 체거 캠펜다 노치동이 저동고 코니티 요치다 제요글이 코아다디 쇼쇼고 디진동고모 양나 양나 노치동 큰거 단디 제요거 세바부데다 마마청컹라 특실세비 자청근 남는스 단 도디세나 크게다 쇼쇼리 콩거다 제크라 제츠코 치멍거 잡시데 등이 자청거 텔름데 제데 등 희치 캠핀 송르추세고누고 람드코고 득스 다티 주니 쇼쇼 챔핀 득실라 아저사가 아르가닌데가 크게 마운튼 챔핀 득실즈그라 신진 챔핀 득실라 니오카 아마운튼 챔핀 득신데 인제나다 수술리 콩가다 아릉글리 간더르구노 캡데다 징큼 코리그라 통콩 송춘라 도르식 동군 요나 시르그라 만지가 덴저 토단 제츠바 무즈가 친튼가 개근데 어느 치통군노 단데 내라 속바가다 제츠고 찌고 캠핀데 어느 치통운노가 사츠트 히누그지니다 자친노 담플스 요노글리 콩라 산즈가 데서시 메밤 요나 미시바 미시비 니츠 오타다 수술리 콩근디 챔터다 마몬춘 콩라 틱시세 군노트무즈그나 다 아몬튼 제펜 틱시르세고 데츠니슨 진진펜 특실엔지나 양디 신진리 콩거다 청극근 간근더 주밤 양나다 그지 샤윙간 춘더 마즈바 디춘니 저주드 담무인바 뜸뜨거 쳔거다 아제 커라 안디 마마마 츠거 캠펜데 노치포바 응치 히소나 토머는 응치다 신진리 콘데 시슈그 디즈던데 등이 그초다 첨트릉겐 추르준데 근데 동고 디춘니 신진리 콩거 나다 그지 앙어진 당치 시슈 디지 근데 남멜라즈거데 동 청긴거 랑긴겐 츠다 마즈브듬즈기나 응치 시슈리 콩가다 그 추첨트르면 청카다 특실세 주고 담스 그냥다 선선 침핀 특실색
0: 에리리리
3: 톰비 왕후고 사밀
4: 시그비 여정오 종 사밀
3: 잠비 화끈 텐 사밀
4: 아마미 시와시 사밀
5: 참득 젠던도 마상마 담님이엔
0: ремамцо дидона тафчер кгчу шипшил шипнах тгширн дэг кэрги ламлык шоннуг кэрги яб жонзна драганда нисл чимзык гон яб шоннина тарти варт кэргинд там пэджига нисл сэдирла намзга хтам бэ инина андала сук коничу кардазгина
2: я ян дунзба та шишу чимпин тгшир ламдыгнда чорштан шипбани данди шугын утта чэптонги вор даргурда та пачры лучи тамбан мызга пэджига жирмиука тэна ньертон чунга нугада дэмбэрната ажайон мамо тинчо ли айон лан кэнгэ дэнгэ чугэ чинтима мо сюсю кэнла та шэн чинжарэн чунжун чончир тигсэм тэмэзгнида дэнгэ луа нигэ та чимпин тэгсэрэн дэлгтэр цурта ижүгэ аган чанда шэн тэнс гэнэ ньэртон чэдэн луга да чбанга та монтон тэгсэр чаа чимда сэнзэн тэгсэр чаа чимда зучи дэвдэ дэнгэ сюсю ли кэнгэ чимпин тэгсэрэн дэс яа чугэ лан дэнгэ та ангиса там бэдэ тэнэр ньэртон чэдэн луга да дэмбэр на та сюсю чимпин тэгсэр намд ажайон гэ чэ кэнс та чон юни да чэдэд дэнгэ дэнгэ цама гэ данди сюсю чимпин тэгсэр чаа ванд дэжс дэчэнэ ньэртон нэг занга ли да жэрэн дэна сюсю чимпин тэгсэр гэ чаа чимдэ ян ажайон мэмэ тимэ ажэни айон лан кэн анди чэли дэ дэнгэ сюсю чимпин тэгсэр ᱪᱮᱞᱟᱢ ᱫᱤᱱ ᱫᱟᱭᱤᱱ ᱡᱮᱱᱟᱛᱟ ᱪᱮᱝ ᱠᱟ ᱪᱷᱟᱢᱡᱤᱠ ᱠᱟ ᱥᱩᱠᱥᱩᱱ ᱡᱩᱡᱤᱱ ᱵᱟᱛᱟᱱ ᱫᱟ ᱪᱷᱩᱭᱩᱠ

0: ཁྱི
1: ཁྱི ཕྱི མ

0: qingzong zi ge sa di le dang di nang ne le ne re sa pa qian di ping fang zhu jian nu da di mu zi nam bai da di zhi ge le gu nun zi la ning gu chung nam bai da di yin na la di zhi ge pe ge cong zi zi sha ge la keng ge qiu zhi man di xiong ge ngi la sa ne man la ka la ne zi ma shi rang ge xie ge nian qiong zi tang za zang zi di tang da dang ge qiu pen di xiong ge la nga la sa le zi zi ge a jia qiong gu hi mo mu dan chun di ca ne zong na man ca zi zi ga ga zi da la keng ge qiu pe la kong zi a mu zi mu ya Beijing, Shanghai, Guangzhou di ca ne cong sha mo mu zu di ca cong ge da dan chun di ca ge meng cu qiu la dan ju cong wen zi meng ge ngi qiu hi na ma shi
1: da shi
0: li li dan ngu da no mu
1: qip su ga ngu da
0: man ca zi meng gang ge qiu pe yin na a ti ke nyong na zi ru ru mu a ti ke meng na zi xian yin ru ma man ca kong ka tong na ti la ka jia qiu xian na di cheng ben tu ga ma ca tu song di shi li dan ge qiu Beijing qi ri la da di zi da a ti ke shan nun di zi Guangzhou la hai ke di ca zi ya di ca cong xiu cha de la kanga la sanen de pejong go chigen de la sanen de sije chu si la ma mang ga sije ge sar chu ze pepo khaz le de chite chu mang mu de chu la la sa on tan na ju gu chu sma ge man pe ni ju ge ya ya ge pe chu ma la sije chu tong na sha zi ri le ta ren ge shan lan si le sije ne de li shan zan mu
1: o shi shi ji ni ta p song zai ji
0: na
1: de
0: a ji
1: shi ji ne za ja ge ne ta p song zai
0: a ti kanga ne itali ni
1: o
0: nga ne itali ge ro khaz mu ro mu zo mu ta xi sha ta xiong ge chu chu mu le la lu dan jie zai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ཁྱི དང ར་ཐུན་ནི་ཡ་མ་ཞུན་ཟི་ལེ་ཡོ་ལ་ཡ་མ་ཞུན་ཡ་མ་ཞུན་ནི་དང་ཆུ་ཨོ་ཆུ་ཏ་ཡ་མ་ཞུན་ཨོ་ཆུ་ཏ་ནི་དང་ཆུ་ར་ཐུན་ནི་ཚོང་ཁང་ཟི་ནི་མོ་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ཨོ the Manjumala, the patch in the Luchikan, the America Gum Patch, and you like some time.
1: As on name go captain, near Amara Tunzi Cherin Juma Tokomo, then the Tatuni Tonjapta. Diama Shun Jengu, the ring in a Tatu Lakani, Cartute, Tunina, America Gurmo in a training the most on the
0: three.
1: Carson Darans, or you mapping 다영 레조라 근데 문체기나 저 침층 공안다 리등이 되니나 이 무증난데 도무지 그리 아 달리고는 고름 투네라 종이기나 저 시수라 아 내 종대 당시 그다 난 크니 잡드 드라마이즈모 딱 가서 따라 잔잔들 되니 종노 처머리
0: 아 잔잔은 종노 진짜 좋고 아 다 대제티나 시샥
1: 어디
0: 아 나 능랑이 춘데 숑거 총무 직군을 파티에 처반이 흔하서 손당스
1: Tandi nanggil ikalin untuk tamjebo orang kasihan za orang kasihan ni gara.
0: Ari, cuma ngucu cinta.
1: Saudara cemoni tarsinuga, Roma Kurzke ni na ranga chig lego sarpa ena chukko, thoni sarpa ena chukko, namuz ka lamkhan yu juu da ka miwa nandu me song. Yang la yang ka jig dunga, jig ma chukna, nyang par, semka ma chya, dey da wano malala yu nare mu. Ta chetang chetawi, ranga karchang dara na lego sarpa yi. Ranga kakhan netun tkche wano ma tseke ni na, janza rang nang kurna yang, ni chonga namuz ka shiwa gin chukko. Ta tsangma ni na ta, jitsuk shab shig la ka neta chi, rintang chambori chela ena yang, janza sani ga, Mamang tsukzina chukka, tashayi na chuk, namogali kali sasga, godhi no, netani na chamdhagari kaga tsabshi chela yana gwaadhanchi shini.
0: Oh, chao gwaadhanchi, chao gwaadhanchi. Ta shungila nga chuk, chongchi nala, ranga paaya laka, gao chotantana, ta shiga gaga.
1: Karchandaran leo nga olpi laka ni nakatayo?
0: Pache naka aga yon mu, aga laka ni yon tsama, manja manja na yaka tsama tsitana nikho yondari.
1: Karchandaran shirchungiko nga hamapi ga nani ingi na,
0: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1: I'm going to go to the house.
0: 可能你去了呢，跟人家去的时候，那家全都好，帮的好，家全那么的打个木呢，这家出去过来嘛的，这毛吃完吃啥那么啥那这怎么这啥个干些过么？对对对，他提什么钱出去了？一个怎么了？他那个一个弄的，弄的怎么没卡？那把钱买个就怎么的呢？挣了个该要了，对的。一个人多少？对对对，他那个一个人多少？对对对，那看到这钱么个？
1: Sortak khanani chili nuga pindar ka magadi po no pa yoni na menina na ta thamche na sorta yi deni na nanka dobra chemu ga jinji sorta khanani pindar thamche po na sipsri ne to sira mekzi ta yegere chose yong kamu ta kharchang dana chunda na sto zona chuko mang ga na linu ga ni cha ga thungkon da samai no de yegin da thamche na ta pigi madiri na di onare
0: khachan tana tu jigme ta na to yonz na ga chu sama ga
1: to ni ga
0: tan jom dir
1: o re re re tan jam nang chen ni na chone ga shap si kang ta kang sik dum na chede ga lam khan de chu go na ma ung wa tan dir ka chi ang yu nyung khen ba ga ni so na tan de ton jin de se she ju go na ga ni ne chen de tam chi po nan ju go mo dir ka me tang na kher ge ton ji ta ing na yang kher ge ton ji ngo chu go na ni char chen chi yo jinyuwa sonda onore mu ta chungku nangkhani chabdenga shishirinda izhukku mu to na jachji rinbaga chabdenga yigiranda lang onore khulanjina chishunda shirjila la chungga wukku mwari lasi shirjila chungku na zamlanga sacha susu ni chakma kilenu zamlanga sacha susu ka dekha thamche kaya na kilen thomna gata mu ka jachji ka kirke yung chiga shibshir ka chabdenga yigiranda lang wukku mu ta lang onore
0: lang onore ta nga zo anji lak onore
1: naka yi?
0: Naka yi, chiganda kari SGS konsuz le da konsunde shunga rishi ga konsuz mo da zambalan lakane chenzha lakane atka kuchi uri
1: tsama kilin tonu doku?
0: Atka kilin uri dila nana nga chuu shalanshi kuchu jitka shi nana ta tsama nga chuu nda pizama kuchu di tsa kari
1: shukri?
0: Kari
1: nang kuchu tsota yi?
0: Tsota yi da tsama ya ランタンです。ね、とめくせか。ね、とめく。で、まつらんがちょっとね、参加人中心ですね。STC人中心です。で、STC人中心でたやんで、あんちょんで、あんちょんでさ、やらんさんね。お、やらんね。やらんさんね、人中心に検査報告でよ。しゅうさんも。おりりり。うんうん。つまがきらん。なんか感想のつまきれんの。きらんです。うん。どうでんな?ちょっとペンティーた、ざまらんらか、検査中だな、ちょっとです。うん。だ、いちゃさまがちょっとまがらんのじゃ。うん。で、ざまが本ら
1: ノパチノパチがないしちゃけなカツンてらんじなちがマングスチルはとんじかんたんかしけなてちゃでんぎぎずごごもなちゃでんぎぎずらんじゅでしかちがたカツンてらんがちょおんでさくんでねんじなぺりおのまよくもぺぎぞちゃらまよくにゃがるぎごのあなじがじょんがでおのあなまなつよくぺぎぞちゃちゃんぼらかままよくたてんななおりかんばんぴんだでおのこるんとにがちょらちが 차등그 킬리르가 치니오나 디그노 소젠데이나 다카츠나라 핀데리 요게요크모 하퍼테이나 아펜다 레오노 고름촌이나 워르멘가 아마피가 차친도네나 손젠다오크모 나레레레 과든치 데나 따 니빌로 능기랑 동양그 이창 동데 법종이나 축구 아지아용 그 축친이가 그 공통데 법종이 소나 나초 산에 수수가 킬리 중앙데 아지압주자 특크리데 등이 근데 초에나 지금 랑카이 포즈가 안에 티 주는데 뭐 고네이나
0: スチラプトのままずとよくもあらにちょんしゃんちんげになちょくまとえなちょくぞえなちょくのもげなちちちがきりやちがあじゃくちゅるがまんなんだのもしねちがあるちゅるんだえいたあいけかあるちゅるいのしゃがあるちゅいのしゃがあるちゅいたあれれれだかつんだらんになちがあぞけりぱそちょんあじょんでんでもがりからかまんぱけよくもたさちゃじゃんばてなちがんじゃんといんじだんださちゃじゃんばちゃりそんいなちがとじょんじだんだのもがりからまずりぐも
1: で、お菓子チーが混同たな。ちょっともうこれなちが相乗になやらまれ。チリン住人なんだ。やなちがちちょが、ピンでチャリソンいな、トンチャジャンタジャニーなちがレプトインジなんだ。のもでかりにおんなれ。おんでもでりかたまんなれ。のちょれぎたんる。うん、ちょぞんとんじな、ちょちょとんじな、ちょしんとんじな、つまよんなれ。あれれ。うん。相乗じゃんばちょ、あれがピンでチャリソンいちんでやっとんだていにょ。いにょ。
0: 海口的小博会了，消费品博览会的那个拉松用的是，对文博会，深圳文博会的那个清洽会、金洽会，嗯，这怎么拿送的？对，都得西洽会，门儿。对，这是用起来。这是怎么使用的？对，他那回来人家就两顿三个三茶，他干什么？人家过么得过个？么子使用个个新东个么？嗯，三茶开人家怎么人家得过么？
1: 对，
0: 但你这一顿那样。
1: 망치와 그렇게 냄토 사크다가 있는데 제가 라이나 주고 세종신던가 연 같이 저런 것들 공부도 못 해볼까
0: 리리
1: 되게 체리 손아 지금 갑도 갑도가 지금 빈데 잠바 지금 저쪽에 있죠라 지금 뭐쪽에 있죠라가 반바 첨부는 뭐 소라 지금 종토가
0: 뭐 마시는데 세 손아 시샤 타라카는 그 페체나 제 무히노뇨카 세 사르가 세는 그 페체나 좀만 피치스데 노티 좀 마자세나 줄까 다 전천라 가시라가 안젤라가 통노라 줄까 제 사자케는 춘데 대리 상도 호셔셔라 상만데 담데 라카송메다
1: 무히
0: 무히 무히노리
1: 잡총가 만나들까
0: 제제
1: 너무나 큰 무토이
0: 제제
1: 지가 저 잡총에 놓으나 죽고 다 지금 내우 그 길이 잠바도 뭐지 간장이라도 못 해요
0: 간장 죽득 나나지는 거 춘데 할 거 송노라 간장즈
1: 죽득송
0: 안 죽득송 때 지금 내가 저 베이징 송라 간장 죽다 근데 내가 춘데 나나 상관 송 뭐 아 들라 간장 죽다
1: 우리 이제 베이징
0: 하이크
1: 香港 남원이라 지금 그런 거 돈진데 난데 돈이 송이 아 산이가 영 지금 잡총이나 죽고 넘어가라 가니 간지하지 뭐 나래 간지하지 누구 지그네 처머리 베인데 셔 총나 가니 와 돈다
0: 돈다 샤가
1: 아리리리리 샤가 근데 간지하지 땅 놀라 마지근 양은 네가 데리 손아 지금 통잠 놀다 가니 거름 처먼스 게나 지금 진도 없다
0: 나는 쉐츠난데 영 춘데 베이징 상하이데 산에 파티 추반 승진을 아마 좋다 샹강에 장마선라 추반치글라 동안을 아마 좋다
1: 다른 이제는 저동도 시각치 그모 시수화선 잼통이 저동이 때나 간장주주 지마 치기소나 다 영시잖아 지금 잡통가 만난데 치기 뭐가 잡나 그런 거 빼다 시수화 되긴 좋다 그모 잔자가 우리 맨피는 동네 나 지금 실직이 자꾸 잠바니 자토란데니 니나 요토나리
0: 같은 다른 유튜브는 말. 그렇죠. 나는 땅은 좀데 숑가 알리바바 고치 장은 좀 총군데 단담무. 진짜 단담나즈나. 다텔라카네 죽고서 뭔가.
1: 죽고서 뭔가.
0: 이제 텔라카네 리울랑한데 참아고문도 빠지고 뭐. 다텔라카네 그 줄로치라 로냐 숑고히톤드. 다테제게데 숑고히제게데 데 파고엔즈나. 타바인다. 렌드반디 참마땅 좀데 숑가 무히움.
1: 아리.
0: 다테데 숑컨테 단타야.
1: 아리. 다 자투총컨들라 그게 요르고 지금 뭐다 자투총컨라 지난 강화리다 오는 여러 지그레 뭐래라지 알아지게 토소나 양테 고바메컴 카르선 대랑에 지나 지금 길리즈 좀나 죽고 샤와칸탄 강즈글이나 아 윤탕 만나 똑대이나 난데인데 땅이 길리아 잡줄시 존드리 아 KDP지 통준데 역시 같이 그뭐 아 멍거리 이제나 다 장자 사건데니 나 영어 치가 한 낸가 그 재난 땅 제치가 총대인데 나 지금 이제 특급이 깔리 돈오 니 고름 돈이 나 지금 초존들이 돈오가 넘어가 나 지금 만난 좋은 땅제 데모 아유 그
0: 시은용게 맥그 뭐 마시지나 안초 응초 좀 돈다 쇼가 맥그 뭐 더 슬라네 시차지즈나라 시가그 드쟁고 이제 장나서 시가그 얘기죠 숑글라즈 찬일란드 쩡고 레힘드 쩡고 숑글라즈 잡토고모
1: 머리
0: 다른 거 자기 손나즈 케이도 물레기 아 미히가 아 미히노즈 그거다 레마키도 말도 안 좀지 자기 베게 로지란디 좀 마히나 따질린난 돈도 마지
1: 오케 사찬이 아 따디 아마티콘 다네 길긴 쳔무 하퍼테나 맹주르긴데 호종 생킨가 만나가나니 진나 지가 아만가 조르완데 나 치기 나데푸니 나데뷰르 군데 영 히너 뭐 내가 치기 치기 돈지스 그 땅에 땅 그 땅 빌리 땅에 데 셔총에 고나 안다 땅 데와 오노 그 치기 셔총 쳔무스 그 레고나 아랭가 산니니다 만나 자 주스 그 가고 뭐나 단데 나 카카 마마즈 그 돈데 추나 지가 소 아랭가 도브종이 아랭가 지가 니와나 때니 단데니 세이 초도 트이나 주고 산니가 몬촌데 도브트이 땅 그 땅 리고 그모 영한테 지가 총라 코르추코나 이나 죽고 자토 총컹이나 죽고 자쿠탄 자쿠완이나 니가 총거 지금 레완스 주에나 죽고 그쇼 강치타니나 지금 레칸들이 죽었다 초랑 게 있지 지게 되느라
0: 제
1: 투머리 니가 되네 초랑 게 지금 도종스가 맞이에 뜻다
0: 다 도종다 히남나 레고 아니 네 마히나 나 쇼그라
1: 다 좋다 쿠실 못까
0: 제 다 로장한데 상하이 죽다 뭐 상하이 신정 근데 산타 로존스는데 총락하셨지나 아 자동에 총시가 조금 근데 처망하는 거 좀 나한 걸로 좀 이렇게 마소나 너 빠시듯이 너 사용은 말
1: 네네 시촌에 네 단전시나 나포가가 길이체 보통 냠데이나 텔이인이나 양치가 년카형 망아지 요카 딱 네버터 그런 걸 없죠이 남까지 돌린 요고 요고 뭐 마음판나 언제 사클가 나준다 마제이나 소프라 체몬데 남고디 소프라 체모 직뚜꾸노 고름투니라 당아초 언제 사건이 가성되는 나 돈지 나 조사 빼고는데 판 통로가 체리가 뭐나 노린 지만도 나가 뭐 언제 사건이 클린더까지 나 지금 존다가 있던 뭐 아 잡조리 통로가 더 먹이니나 덮친 바 망아지기나 실 파일라 노트 나가 ཁྱི ཅིཇི གོསა ཟོཏ ངེ ཐནི ན ཅི མེ་པ་ ཤེ གོསა ཡ མ་ ཟུ ཁམོ དེན་ ཆུ མ་ཝ ཆར་ཅི ཆེ་ གི་
0: མེ་ ཆུ མན་ པིན་དེ ཚོ་ ཆེ་ཝན་ ན ཇུ་ དམ ད ཏོ་ཚ ཏན་ ཆུ ཚུན་དེ ཐན་ཚ མ་ སོ་ གོ མ ཐན་ཚ མ་ ཅི་ ཡ་ ཅི་ ཟན་ ཅི་ ཟན་ ཏན་ ཏན་ ད ཉེ་ ཅུ ཏག ཏན་ དེ ཚུན་ དེ ཤི་ ཅེ ཚུན་ ཅུ སོ་
1: ཤག ཤག ཤག ཡ ཡ ད ཅི་ གོ་ནི ཤེ་ གོ་ གུ ཅུ མན་ པིན་དེ ད་ ཝུ ཚུན་ ཅི་ ན ཅི་ ཐོན་ ར་ ཅི་ ཁི་ ཨ ཏོང་ ཅི་ ཅེ་ སა་ ཨ ཁ་ཤར་ ཅི་ Demonze chisel song chuga. Lam kanden yuk ko mo tarang sani ni na chiga thongra ma hi. Demon ni na katu chu mo i so na no mar mo. Khshora chi song na mar to ko. Thona chi ki ne song na ta ni ga thum ga la kan ji na ya khir gari wa. Maz yuk. Dila kan ta khir ge chong ta ge na chu ko. Ashi thum ga jing go re na chu ko. Khshok kan chi ta ni ji na chiga mar ka cha chi yang yo no. Aja chi thongra ga chiga mo lam na ji wa ta to ko ta yang chiga ta na yang she thum no ga. Demo ga lam ka ten yuk ko mo. Ma wa ga ལོ་ཅིག་ཉེ་ནི་ན་ ཙོ་ཡིན་ན་ འདི་སོ་ནི་ཅི་ཅེལ་གཏོང་ཇུ། འདི་ལ་ཁ་ཁྲི་ཁེ་ཨུ་ཁ་ པེ་ལི་ཇུ་ལ་ཁ་ནི་ན་ཅ ཡོན་མ་རམོ།
0: ཡོན་མ་ར པེ་ལ་ཁ་ ད་ ལེ་ཨོ་ནོ་སམ་ལེ་ལེ འདེན་ན་ནས།
1: རེ་རེ་རེ་ ད་ པེ་ལི་ཇུ་ལ་ཁ་ནི་ ཅོ་ཁ་ལེ་ཉེ་ན་ ཚོང་ར་གིན་ཁུ་ཅི་མ་ན་ ཉེ་ཏི་གི་ཅི་མ་ཏ་ པེ་ལི་ན་ཅུག། ད་ ཚོང་ར་ཆེ་པོན་ཇུ་མ་ཏུན་ན་ ད་ལིང་ཁེ་ང་མ་ན་ར ཡང་མ་སམ་གུག།
0: རེ་རེ་རེ་
1: ད་ ཚོང་ར་གིན་ཁུ་ཏང་ཏན་ནི་ མ་པེ་གི་ཁ་ལེ་ཇུ་གི་གོ་ཏ་བར་ཏེ་ཏང་གུག། ད་ནེ་ད་ ཙོ་ཡིན་ཅི་ན་ ཅིག་ ཤར་ཅེ་ན་ ཅུག་ ཏོང་ཅི་ཅེ་སའ་ན་ ཅུག་ ནེ་ ཡོ་གོ་ཏང་ན་ ཡང་ཅིག་ ཁ་ཁེ་ ཤ་ཏ་མེ་ན་ ཅུག་ ནི་ ཅིང་གོ་དེ་ན་ ཅུག་ ཅོག་ཁང་ཅི་ཏ་ནི་ ཅི་ཅི་ལ་ག་ ཅིག་ ཏོང་གུ་སུ་གུན་དེ་མོ། ད་ ཁང་ཏར་ ཅན་ཛག་ ཨོ་རི་མ་པིན་དག་ མ་ཝ་གེ་ན་ ཕེ་ཅིག་ན་དེན་ཇོན་དེ་ ཨང་ལི་ ཅི་ཅི་ལ་ག་ ཡོན་ན་གེ་ མོན་དེན་ཤ་
0: ཨོ་ཡ་ཁ་ཅན་ཅི་
1: ཡ་ ད་ཁི་དེལ་ག་ ཡ་ཏེ་ན་ནི་ཁབ་དེ་མོ། ཡ་དེ་མོ་ཡ་དེ་མོ་ན་ཟ་ཤང་ཚེ་བེ་སང་ཁལ་ཅི་ཏེ་རང་ཚོང་ན་ཇང་རོ་གཞན་ཅིན་ཁང་བར་ཁ་དོན་ཅིན་ཅི་གང་ཅུང་ཤ་ལང་ལེན་ཅིན་ཅི་ཡིན་ན་ད་དེ་ཅིག་ཁུ་ན་ཅན་ཅི་ཨོ་རི་མ་པིན་དག་ཁ་ཚན་དེ་རང་གནས་ཡོ་ཆ་མོ་ཅིན་ན་ཤེ་ཅིག་ཟོང་གོ་ན་ན་ཨ་ཅིག་ལི་གེ་ཡོ་ན་ན་དལ་སུ་པིན་ཅིན་ན་ཅིག་མ་པིན་དམོ་ཅིན་ན་ཅིག་ཟ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2: དེ་ནི་བེ་ཅིན་གྱི་དེ་ཚལ་ལ་ཇོང་ཡིན་ཨ་རྒྱལ་སྤྱི་ཡ་སར་ཉེར་ཨ་རྒྱལ་སྤྱི་ཡ་སར་ཉེར་ Yankanamba, Chetu de Muina, Terana, Chestiga Danga with senior Hedan, Jastiga Dazi with Tibs, Wotiga Dazi with Tibs in La Zalabari, Sunitan de Jessie, Sanjilin, Salanian, Bragasasha.

타틀 신제 부근 른츠바 안사르가 집지르근 인샤지르 파키스탄가 완듬시피 아메리카등 아일랑게 드림을은 페름라 나리멍위 디츠른 코스르 안사르가 님테르 상구피 넬은 총디등 샤지르 카터가 파키스탄지 센들타니 만봉시버 아잡주시진요 파키스탄지 수소신 덴디라 근데 동아등 타그줄르지진 초십시피탈 아잠닝가 아남지르타요 카터 쇼코테나 페름데르 디츠른 할리 멍오기스르 아사르가 다롱샤지르 카트르지 아메리카 등 영화와르게 렌디 송진시제인바등 디훈나 영가 카트르라 홍지기시에 비담시시발이 야크미젠데와 지기니누즈요스르

여러분은 나한테 이런 한큰 것에 절근님 잡듯이 있던 샹리라 룩주시에빈 차트는 망을신데 홀 무슨 성격과 거듭리 성위 레지가 링공 제임 터르 성위 타니 샹와 룩리시에 진실 여러분은 나한테 이런 한큰 것 샹리 등 세리 리든 근간 커위 아윤 한승거 님들 파렌시 스타 라스보 여러분은 뒤큰리 단돈 여러분은 나한테 노바 잡친 대비 샹브람급이 요르는 안데 지샹와 노치 테비 머스라랑진라 잡기론 돈 틀시데 코치 디츠게 지미 로뚜글란 코위 레디뇨르 르그름시 진서 차르자다나 요르는 안데 요 한킨가 요르는 안데 지 샹리 냠닌 소군주 테프지 토크 망을 사마 구지인 바다 할음 요르그르 동시르가 니점요 요르는 안데 지 야르키 혼라 지저도니 네유지 소군주 테프지 자자 제체 동지인 차르요 고라시위 섬치직 초토글지 뇨총 호르무츤 총거가 빌기 요르랑다 랑숑 소랑 마지 예치르시비 르지가 링고 나는 거 긴키 돈 흑지글라 요르구 섬잡자치니 요르구랑 갑자람 파리오 요르랑 거 르지 땅 랑숑 소랑 능진시 틀종 토위 요르랑 난딜 수구지 네일 촌지 거 링고 담으르 젬토르 소나다리 뎀즈기 고드글라 아니고트아조스 바마슨 르르 토엔킬랑 흑진 데미 요르랑 난디지 시르크 링고 젬토르 루스 버 샘크르셰진요

0: zhāsāng cīvī dādhāng tīshīndāṁ jī sāngkālāṁ jī nābāsū gāng kāṁ zhāng dēnā tī tārtā jī jīg sāng jī nāng zhīmbā dā nā cōng jāng gūnyān tīng kāng wāsh gālā lōng chīng jī dhīb zhīmbī wā nāng chīng jī pō nī tā tōng gālī cīng yīn dōgō nāmbā dēnā dērāng gālī cīng dā gā jī tōmīn cāṁ rī lā jī lā
1: パーキーロリンドグロレセネマナズギンテナワークムデレツンタトンカンデニャンカンドグズグカブルタンドグナチテランググカブサルビタトンカングレツンディカブルネレンズギルヤトコデモテボタシェデモイナデモデモテツンジャガナズグレゼヤレテツンジャガパーキーロリンドグロレセコノグマナズギンゴ
2: 哦呀呀呀哦嘞都是卡子嘞哎他他确实也在这这种东西他通过这就地空个完了天气破鸟工作吧用啊这就拉通过工作吧所以人工工作吧用啊全部都讲的他喜欢的新的人哦呀过真奇哦对他有没有能啊的临时有没有能啊刚刚的成本的
0: 잠통 지금 그
2: 동네는
0: 좀 어떤가? 잠통 지금 그
2: 원래
0: 네스 타고 잠통
2: 지금 그 동네가 요크라 뒤치고 요나 뒤치 동네 그매나 뒤라는 거 요파 아
0: 뜻초 먼트 찬드브 지네 먼트 찬드브 그 레앙스기 요야
2: 오에 다 강이나 대치 통
0: 먼트 찬드브 그 레앙스 그래야 갑지밀에서는 코드 글하고
2: 오야야야 같은 게
0: 야 데모
2: 야 데모

0: 야 쪽보 데모
1: 어 그것도 봐 데모
0: 데모
1: 린트 유민호가 첫한 거 얼마 밤만 죽 먹으려서 꼬득이 나와
0: 야 밤만 죽 먹으려
1: 어야
0: 고타야 갑자기 밀리스나 꼬득이다 데모
1: 야 데모

Yeah,

아슨 코원 드글로잉 아에타인 야디 얀 드글로리잉 아에 다크구 아슨 코우 지치잉 아에

0: 야 드고나 바 드나 고니가 치 라마 세르친 초라 비친 니글은 위골 텅커 동거 게브진 챤스 고노 고동나 냐모데 냐모 고로뇽 드나 드나 샴니 영티르글이 친진아 아토고즈 그 카버토고 나 치토고 나그 카버니 렌즈일 야 판다디모 오 디모 고드바 디모 아디모 디모 나 참을 키스더 참디 럭치 라마 포모 로마 그 자시세네 망라지고
1: 오야야
0: 너는 그거를 가능스라.
1: 오야.
0: 야, 가지미 리스나 코드가 고치는다.
1: 야, 데모.
0: 야, 데모.
1: 야.

야드콜란디

0: 나 닐레나 아마 맹크나지 치즈이다나다 다르츠칼로스 노리야. 아까.
1: 오이.
0: 나 맹크한테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하모. 지나 리콘 사자 때문에 나 너초 활동 사자기 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1: 저 그거 알아. 난 고록 걸어모. 나 나축구나나 자주 활동 거라우크. 초로 거라우크. 장송 맹크니다 상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축구야. 만른다 까지메크. 나 가모랑 아니가 때네 덴톡치 거랑아 다네다. 아랑기다 골모스톤스가라 쿠마르구타야
0: 아마 다 쳐숨기 땅 니라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신 주구지리데
1: 야다 촌 요나 마송콩아 카퍼즈기다 땅땅지나 하고 나파마리 냐테랴 템메템 요크
0: 아마 다마즈모 니리
1: 망가부
0: 아마 나나치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1: 어떻다데히 야치 치고 트거 덴슨
0: 어
1: 젤든 거트 어 든든 데야
2: Шканлыг квахгал нана жансун маандам. Ринзар бағнал шуна жансун маандам. Жангжи нюнкам чына жансун маандам.
3: Yaadkuna ba tina tarigili tsinda yangjigda juu titsu maang pusikmik tina tirangili tsinda gachim jingtar qobdigunu gan samdi lagki Lawa thorang galang bin dhig sangsang sene manglasgin dana nga chi dhani dhantan ganyan gu jesa njina lesan dhe njina namba tso ganyan mta kovdgi juil.
4: Che je semkong ni palabi ghazimil je lagarji. Nga tso ghalolab jih jo bi warnang ga ponirif garcho. Варнын чинжи пони теде капырлау күйел.

0: 디스터나 다른 차 지금 버터 돈바 이쪽 그 공문 정말이 자 치사용들 이제 특능 사용들 어양 뜻이었나 정지 모롱 신업 조지 모롱 그 옛날에 따라 영원하는 송송네 나 집급 그 혈입 좀 중습 그 용든냐 상급 길자 따라 그리 니금 타금 통르자 아무리 그도 안 디무가 모즈게 나 그래지 땅네 나 영 디능이 뭔가 시아지지나 까무라 카이다 그 고무 치카이다요 그 아 때연나긴도 무슨 그 채특 통통 년대는 그 땅이 기특 통통 법대는 그 땅이 다른 게 나지 그건 잘스 그랬더니 가게 추스 그랬더니 말학 지 시안 늘점선 디무인 따뜻마트 뭔가 시아지 메랑한 뜻이 어야 능이 잡았 그 시안쯤 중에 님들 그 소리 임적쯤 중에 삼더니 삼스게 나람더니 랍스게라 딱까지 뭔가 찬지 오늘 그들랑 나 찬지 오늘 그건 대인진 특성 맞아 시대라
1: 우리 동르질 그치고 이번에 판단아 바 성마 데모이나 단드나가 디서와 피 차르즈가라 캄서와 피 흠즈게 오노 스테존 마존 시모 샤파 흠가 하산다니 ཁྱི་བ་བན་ཆ་ཏན་རང་རང་ཡོ་པ་ཤ་ཏེ་སར་ལོང་རང་རང་ཙན་བ་ཁ་རི་ཝན་རང་རང་ཚོགས་དལ་དི་དིམ་དོག་ཅིན་བྱང་ནི་ཕྱི་ནང་ཅིན་ཡི་ཏམ་ཏོན་ཅིན་ན་ན་གང་ཡན་ན་ཡེན་ཅོ་ཅིལ་ད་ཁོན་ན་ཡང་གར་བ་ར་གོབ་ཅི་ཤ་ཏ་ཨ་ཆུ་གང་གར་བ་ར་གོབ་ཅན་ད་ངོ་མ་ཤ་ཏན་ན་ཏན་གོན་ཨ་ཆུ་ཝོ་པ་ཟ་གེན་ཤན་རོ་པ་ཟ་གེན་ཤན་རོ་པ་ཨ་ 심스게 주다 심 쌈비 땅가 레와랑고 레리 땅가 라와이
2: 어떻게나 워크인데 인제나 어떤 단들라 시킨 단식 어떻게 잡아 손음 따르지라 단식 어떻게 가버스 이제니 거래라 ᱛᱟ ᱛᱮᱨᱚ ᱛᱚᱥᱤ ᱡᱟᱡᱚ ᱛᱟᱣ ᱥᱚᱱᱡᱱᱟ ᱥᱤᱜᱟᱹᱥ ᱥᱟᱵᱠᱟᱨ ᱟᱭᱚᱠ ᱥᱤᱨᱛᱟᱝ ᱜᱮ ᱤᱧᱡᱱᱟ ᱛᱟ ᱥᱟᱵᱫᱱ ᱡᱟᱱᱤ ᱢᱮᱠ ᱥᱟᱢᱜᱮ ᱭᱚᱝᱟ ᱨᱟᱝᱤᱞ ᱛᱟᱣᱨ ᱥᱚᱱᱡᱱᱟ ᱨᱟ ᱛᱟ ᱛᱟᱞᱩ ᱩᱥᱩ ᱥᱟᱯᱟ ᱜᱟᱯᱩ ᱛᱚᱜ ᱢᱚᱠᱮ ᱛᱟᱢᱠᱷᱤᱱ ᱨᱟᱱᱫᱨ ᱠᱟ ᱵᱟᱝᱟ ᱵᱟᱱᱫᱤ ᱟᱫᱮᱡᱩ ᱜᱟ ᱫᱟᱡᱤᱨ ᱛᱷᱚᱱᱤ ᱠᱟᱯ ᱛᱚᱜ ᱛᱮ ᱚ ᱛᱚᱥᱠ ᱛᱟ ᱜᱟᱨ ᱦᱟᱢᱟᱝ ᱵᱟᱱᱫᱤ ᱥᱟᱨᱜᱴ ᱠᱷᱛᱟᱱ ᱫᱤ ᱥᱟᱱᱫᱮ ᱥᱚᱝ ᱫᱟᱞᱤ ᱛᱟ ᱠᱟᱯ ᱛᱚᱜ ᱠᱟᱥᱟᱱ ᱫᱤᱜ ᱪᱤᱜ ᱪᱤᱜ ᱨᱮ ᱫᱟᱞᱤ ᱱᱤᱛᱤ ᱛᱚᱠ ᱥᱟᱨᱣᱟ ᱪᱷᱟᱡᱟᱨ ᱡᱟᱨᱜᱮ ᱜᱚᱡᱨᱮ ᱥᱟᱢᱭᱚᱴᱟᱨ ᱛᱟ ᱭᱤᱝ ᱠᱚᱝᱠᱨ ᱠᱷᱟᱢᱞᱟ ᱠᱷᱟᱢᱮ ᱴᱚᱝ ᱛᱟᱭᱢᱟ ᱪᱤᱱᱤ ᱜᱮ ᱪᱟᱵᱨᱮ ᱡᱤᱱᱤ ᱤᱧᱡᱩᱨ ᱜᱚᱱᱡᱤᱝ ᱱᱟ ᱠᱚᱴᱤ ᱜᱮ ᱛᱷᱟᱛ ᱜᱮ ᱨᱮ ᱪᱷᱟᱨᱤ ᱛᱟᱝᱟ ᱤᱧᱡᱤᱱ ᱨᱟ ᱛᱟᱞᱩᱜ ᱰᱟᱱᱫᱨᱟ ᱥᱤᱜᱡᱩ ᱠᱚᱠ ᱢᱮᱞᱛᱟ ᱛᱤᱜᱱᱟ ᱠᱚᱠ ᱵᱟ ᱥᱤᱜᱡᱩ ᱠᱚᱠ ᱵᱤᱭᱚ ᱛᱚᱝᱱᱟᱱ ᱫᱨ ᱠᱟᱡᱩ ᱥᱤᱨᱱᱟ ᱥᱟᱵᱫᱮ ᱢᱮᱠᱨ ᱭᱤᱝ ᱪᱚᱱᱰᱟ ᱭᱚᱪᱚ ᱢᱮᱠ ᱛᱤᱜᱱᱟ ᱠᱟᱞᱛᱷᱚᱱ ᱫᱮ ᱤᱧᱜᱤ ᱛᱟ ᱥᱮᱱᱫᱟ ᱢᱟᱱᱟᱢ ᱵᱟᱜ ᱠᱚᱝᱜ ᱰᱟᱱᱥᱤᱝ ᱚᱛᱨ ᱡᱟᱯᱟ ᱥᱚᱱᱚᱢ ᱛᱟᱨᱡᱤᱞᱟ ᱠᱟᱨᱢᱟ ᱛᱮᱴᱚ ᱟᱨᱜᱟᱛᱚᱱ ᱴᱟᱝ ᱥᱩᱝ ᱥᱟᱢᱡᱟᱞ ᱟᱨᱜ ᱟᱨᱜᱟᱛᱚᱱ ᱴᱟᱝ ᱥᱩᱝ ᱥᱟᱢᱡᱟᱞ ᱟᱝᱟ ᱟᱨᱜᱟᱛᱚᱱ ᱴᱟᱝ ᱥᱩᱝ ᱥᱟᱢᱜᱟ ᱟᱵᱡᱟᱞ ᱟᱨᱜᱟᱛᱚᱱ ᱴᱟᱝ ᱥᱩᱝ ᱥᱟᱢᱟ ᱧᱮᱧᱤ ᱟᱨᱜᱟᱛᱚᱱ ᱴᱟᱝ ᱥᱩᱝ ᱟᱨ ᱧᱮᱡᱟᱞ ᱟᱝᱟ ᱛᱤᱱᱟᱹᱝ ᱪᱤ ᱛᱚᱵᱮ ᱠᱟᱴᱟᱝ ᱟᱨᱜᱟᱛᱚᱱ ᱴᱟᱝ ᱥᱩᱝ ᱥᱟᱢᱜᱟ ᱟᱵᱡᱟᱞ ᱛᱟᱝ ᱪᱤ ᱟᱨᱢᱟᱵᱮ ᱠᱟᱴᱟᱝ ᱟᱨᱜᱟᱛᱚᱱ ᱴᱟᱝ ᱥᱩᱝ ᱟᱨ ᱧᱮᱡᱟᱞ ᱟᱝᱟ ᱞᱟᱝ ᱡᱤ ᱪᱮᱱ ᱡᱤᱜᱛᱤ ᱛᱚᱵᱠᱟᱨ ᱟᱨᱜᱟᱛᱚᱱ ᱴᱟᱝ ᱥᱩᱝ ᱥᱟᱢᱴᱤ ᱟᱝᱟ ᱨᱮᱞ
3: སྱི གང དང གཙང ཝུ ལིན ཆུང པའི ཕ མེ ཅི ཤབ ཟག ནོ ར ཤིར བ ཚ ཅི ག མ ཅི རིན ཅི པའི ཟོན རབ ཅི ཁལོར པ ཁོ མ
4: ཇ ཤིར ཚ ག ཨོ མ ལི ཐོན པའི ཉང ཅལ ཅན ཅམ ར སེར པོ ཐོམ ཅིན ད རི ཚ གི ཅིན ད ལང བའི ཕ ར ཁལ ཅ རང དང ཤ ནམ པོ
3: ཐོམ ཅིན ད ར
5: རེན ཟ སི དེན པའི ཉེན ཁུན དྲོག པ རྣམ པ ད ལྟ ཆེ ཆག གི ཉེན ལམ དེན ཅོན ཞིན པན དེ ཚོ ངུན ཝོ ཁེ ལེ ལུང ཅིན ཅི ཆོམ ཅིན དར ག ལེན ཚེན ཡིན གུང ནེ ཚང མི ཝོ ཅེ ཤ탄 ཁེ དེན ཤིན རེན དར ཤ་གབ ང བི ཁ ཟ བ ལ མན ཐ དེ སེན ཤིན ནུང རེ དེ ན ཚམ དེ ནེ སང ཅེ ཇམ ཚུ ཤེ པི མ ཁ ཅང ཟ ཆེ ན བི ཉེན ལམ དེ གོ ཅི ཤི གོ ལ ཚང མི ཉམ སེ ཤི ཤུ
6: Ya ta tereng ge nyima zung shkar ma zung tichlo zung cha xi ge nyima tun jep ge nyima phan sum tsok ge nyima del gen jong yi nyima sha wa ya chi ge nyima ke pa yan ki ge nyima sam tun san jep ge nyima tam chil yong jep ge nyima ta da ja wa chi sa che ti ge nyima sha ke lo che ge yang kum che ge nyima cha xi tre ge ke tre tsang ge nyima no ro chap ding ge chan zum ge nyima ta nyang o sang un chok ge nyima sang un nyima shar ge nyima wo jin jim na ha ga ge nyima wo jin jim na ma ga ge nyima ᱛᱟᱱᱤ ᱜᱟᱱᱫᱢ ᱱᱟ ᱠᱤᱝᱜᱟ ᱜᱟᱱᱤ ᱢᱟᱱᱫᱮ ᱟᱜᱮ ᱛᱷᱟᱝ ᱥᱟᱝᱠᱨᱟ ᱭᱟᱠᱟ ᱠᱚᱝᱣᱟᱱᱤ ᱨᱟ ᱛᱷᱟᱝ ᱢᱟᱠᱟᱨᱟ ᱥᱚᱡᱟᱝᱤ ᱛᱨᱟ ᱡᱟᱠᱟ ᱛᱷᱤᱞᱮ ᱡᱤᱜᱱᱟ ᱛᱨᱟ ᱛᱮᱢᱨᱤᱞ ᱛᱟᱱᱤ ᱮᱱᱫᱤᱜᱱᱤ ᱥᱮᱠᱟ ᱛᱟ ᱛᱮᱨᱟᱝ ᱟᱡᱟᱝ ᱡᱟᱝᱜᱟ ᱦᱮᱥᱩ ᱭᱟᱠᱟ ᱭᱟᱢ ᱡᱤᱜ ᱥᱟᱢᱡᱤᱜᱱ ᱫᱟᱱᱫᱟ ᱨᱮᱞᱟ ᱟᱹᱱᱤᱭᱟᱱ ᱥᱟᱝ ᱡᱟᱝᱜᱟ ᱥᱚᱥᱩ ᱭᱟᱠᱟ ᱴᱤᱝᱠᱟᱨ ᱣᱟᱝᱨᱚᱢ ᱪᱷᱤᱱᱫᱟ ᱨᱮᱞᱟ ᱛᱟ ᱛᱮᱨᱟᱝ ᱜᱚ ᱟᱜᱚ ᱫᱚᱜ ᱡᱤᱱ ᱫᱤᱱᱭᱟᱜᱟ ᱥᱟᱞᱟᱛᱨ ᱣᱟᱨᱠᱟᱥᱛᱟ ᱢᱟᱪᱟᱜᱟ ᱛᱟ ᱫᱚᱣᱚ ᱠᱩᱝᱜᱟᱨ ᱜᱟ ᱢᱟᱪᱟᱜᱟ ᱟᱨᱜᱟ ᱞᱟᱵᱡᱤ ᱛᱟᱝᱜᱟ ᱧᱮ ᱢᱟᱪᱟᱜᱟ ᱟᱨᱠᱟ ᱛᱷᱟᱨᱟ ᱚᱵᱡᱟ ᱢᱟᱱᱤᱝᱟ ᱫᱚᱜ ᱡᱤᱱ ᱫᱤᱱᱭᱟᱜᱟ ᱪᱟᱯᱠᱚ ᱫᱮᱢᱚ ᱭᱮᱱᱟ 야, 땅인 건

0: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모 아망제 로당 아르바리 돌비 그리스엔 서르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잡이 스피인 차르크 톰친들아
2: Ren zatsi denbi nian kun zhukbu nan ba. Tsamda ni yin lhasi shukni yung bi donglen ba gama zhahi chinjur ke di zhi shtola sergunu ga donglen nian mwishig nami tonyo ke. Dina shunni tsangmi gama zhahi chinjur ke di zhi shtola sergunu ga donglen de la sanshi nang rukshi.

0: 자상 TV 년군족분한바 다양 디수지흥게 대릉게 톰친더라글린친 스톤츠므드니족고당타 남바치 띠르친테 나츠린친들라 특크르당아브자초르 긍릉릉노 릭슴남득게 과진 치샤바긴 데나 대릉글린친데 체릉조마게 솜지일데땅 체남비 옌름데 좀바긴 덴첸디 좀증간커바 체릉자히땅 다클와 스탄진츠 제초스타클바 아흥적 체릉긴 테르남바 촐 자히르데르시
1: 나초치비 르스티제도라
2: 고피워요 히르그상캄
1: 르피워요 젠조에 가르토
2: 나초치비 옌르제제 쪼고
1: 쪼고
2: 쪼쪼
1: 나초치비 가스제 다톤레즈 다 고맙습니다.

0: 텐텐 알아래래 접바 천사터
1: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드린저 참퍼시니 알랑가가 단데저 센저러워 가서셔
2: 야 나총 접부터 디나 다스타영어 초대는거 나총시피르 가슬 타통 렌슨드그 참바 땅포 조기 드긴저그 나시기조엘 레 아치그 조기 드긴저르 뜨지당나 다 접부 총총 망아즈그 히지레 조기 드긴저그 참바 청운데인지나 접부 총총 소그 걸라라 레잉망다 땅이 어른가 렁근 젠통음사 그스타고 총총즈그레라 디나 타블름 치무스그 고니다 고니 다슬 아다 아랑가 랑가 근전통 몸나 촌으레 뜨지당나 주보 총총치 자다 당자르파 자 바송지가 렌슨 타통가 시글음질이다 당이 카프르가 시글음니 랑가 알라라 랭랑이 랑가 랑가 근전통 몸나 촌니 마츠게 영 남진데 디쇼가르가니 영만 디쇼나 랑가 잠치라서 과 요네 어달랑 요네 그다모가 잠치 요네 가진데 영어 전화 총시 베르가 틀린슨데 그 좀적 소총아 그리용나 죽게 나치 주보 총총 세 그리용나 잠치 딱 전이 아담시 유비고니 린슨데 그나 조기 드긴저게 참바 총데 그나 고득시게 요 야 공내 아직 오출도 시즌 바타르 데른 거 조기 드긴저 거 참바 청문다 그는가 토머르 고직 시요 노인지나 소리지마 총총 퍼모 어디스 찍글랑 노게 나땅 시총 쓰르고 노게 랭헤문데 인지 땅아 다 소리지마 총총 퍼모 어디스 찔라 천용지나요 주보 총총 망아즈가 천용나 아 하진 거 지메게 지마스 인지마라 레 다스타 인지나 아 Pumu dhershila choni yonji na da lopchim jimla yoni tamo ge loma zginjiri. Rechara mu chungti tazo ge galashkil nyemu munga ge chupo chungchung so ge sima vachik samu zhigyo ga. Dena dherunga chi lopchima chungchung pumu dhershikilang no ge nga tang shi chung sergo no ge leng nyemu ndi yangshira ronyong tangshikshya. Lengde lenghi kenge zhubo chongchong tsungmage, pomo deshchi tang nyan te, yangshir tangshik lenjo higo,

동경기 지식시에 진유등 방탕도 참참란 조진유등 쇼브르 자가 낙성등 로실 대들은 도실 동경잔 동경기 지식시에 진유등 초리 어공쿠르사 진유등 사마사비르가스 자가가 라스르가 초마사실 대들은 함신 동경잔 동근지 얼굴 조이 회차치식 록근이었던 아치라군기 라스르가 거르가 회차록디 즉히 데트른도진 양 동근 잔신이었 다시다 동근 얼굴 참사다니 남키 간마사진이었던 공물 즉 마티 땅녀슈 양 데트른도진 동근 잔 사마사급스 즉 냐비

야 나중 조보서 등 나중 조보서 감나 린슨들 산시 능거 요비 나중 조보 남거 샴든지 파마 남바

파랑시 제멍 뒤 큰 거 체질게 있는 이동 섬질이 원 나름석 거 요르고 대신 섬당 대름범 저거 예수 원지 가는 셰비 차슨 시글라 뒤는고 자춤 차슨 데레 뒤시 큰 게 뒤십시니 리탁 조절이 파랑스게 니동 예섬 로르 베비 로 딘케 원지 고드다나 파랑스게 니동 예브질루니 니동 섬질이 와르게 예수 원지 보정 요르고 차그차그 비자인 바등 자춤 차슨 흑사르와리 가정디 요르고 차그차그 저당 대르친 흑섬 대름범 쥐글라 짐토르다 디농 니스동 섬질리 예송 원지 요르그르 테르친든당 템범 쯔 동시르 흐스민라 원지근 차르질리 요르그르 템범 업제당 동시르그 제멍다송요 초흐시나 할름 제능게 지 토르링게 야체니당 정충어랑아세요 파렌시 예송 원친 오틀랑게 자투데 송익베니 자툼 차르슨 디엠이나 마홍근 보클라 란데바당 예송 조리라 야큐르셰지마슬 마웅윈 탑진란 쫄라 자득셰칠린서

여러분 나한테 이런 한큰 것 체질적인 잡을 것이 있던 샹리라 룩주시비인 차튼 망을신데 홀 무슨 좋은 것 거듬리 송외 레지가 링공 제임 터 송외 타니 샹와 얼굴이 시진스 여러분 나한테 이런 한큰 것 샹리 등 시르 리든 근간 커위 아윤 한싱 거님들 파렌시 스타 라스보 여러분 뒤컹리 단돈 여러분 나한테 지 샹와 노치 테비 먹었으라는 진라 잡기는 돈 틀으시디 코치 디츠게 지미 로뚜글란 코위 레디뇨르 르그름시 진서 차르자다나 여러분 나한테 이런 한큰 거 여러분 나한테 지 샹리 냠니나 소근주 테프지 토크 망을 사마 구지인 바던 할음 요르그르 동시르가 니점요 여러분 나한테 지 야르키 혼라 지저도니 내유지 소근주 테프지 자자 제체 동지인 차르요 고라시비 섬치치크 초토글지 뇨총 호르무츤 총거급 빌기 요르랑다 랑숑 소랑 마지 제치르시비 르지가 링고 나능게 긴키 돈흐치글라 요르구르 섬잡자치니 요르구르 앙압자란 파리오 요르랑게 르지당 랑숑 소랑 능진시 틀종 토비 요르랑 난딜수구지 내일 촌지게 링고 때머 제임토르 소나다리 뎀즈게 고즈글라 아니고트라조스 바마슨 르그 토엔킬랑 흐친 데미 여러분 나한테 제스 이르크 링공 제임토른 조스 버 샘크르셰진요

0: Чинита ngatsu sagnis gam tsona sagni khjigna da tang da ta ug chamzing g marna ra chamzing g likong da hachang nyong nyong ina shi sagni da g ma chang g ya chi khjigni gni yang na gni ni ks ma tu san ma ra ti cheng g dan da tang da ta ug chig chamzing g de khg chig ni zi ra chamzing g marna cha ts ga ma ti da tang ngatsu chig mung chun yong ni rang rang so so g ngi tan ni da tang da ta ug ja chim g khib shan da la thob jung yi ja chim g khib shan da la dor nang yi da tang rang rang g o da 파일 송스튜브라 영나 랑릉거 르그니 송스튜브 랑릉거 캐근 송스튜브 세코는데 니바 쟁 같이니 누 너가 쇼데 니히 사무즈 기열 다더니 다 망와나 랑릉 파일 그 제컴 코리 송스튜브 바 영나 르치 속적 그 송스튜브 바 당릉와 영나 그게 다르똥 칸즈 그 간천도 도고도 당아릉 다더니 다 랑릉 소소고 니테니 다 제컴 코리 송스튜브라 르치 속적 송스튜브 데 마임비 그게 단 다땅 다르다고 그 제품 그 샤브징디 초나 시기다든게 저거 납정 커츠르크 군이 마티 힘튼거 군이 단 너무 안아두네오나 너무 군네 쇼나 나도 군데 디톡데 야란 코리 맘은 십실리 군라 속과 그 제우크 거기 리콩라 단님 제우크 만난다도 군데 야시다든게 나도 군데 디톡데 탁줬다 영나 럭지 요승이나 다글 쳐서 세지나 아다 샤안다도 정말 단 틀고 정와 그러나 뜻은 뜻다고 나튼 뜻을 쳐지나다 멍하니 뇽와 뇽하니 메바 보통탁 디쟁그 다디아 치롱롱망 속고 거기 뜻은 뜻다고 진신다조 돌능이 진신다조 협중이 니랑능니 고츠미다 등이 랑그 파사파인데 송츠비추 랑그 라친능스미데 송츠비추 랑그 르그니 랑그 소진 뜻고니 아다 첨등 템바그고니 송츠비니다 하정 끝이 지나다는데 추거응그 당디 좀 좀라 좀 내선 동심들이 좀 내선디 좀득 바란 돈좀 바탕데 제브 좀등에 그러 다디아 트라키라 트라키 돈데 다르클로 아탐네 소체 집 다르클로 아탐 세랑라 손으로 진니게인 내선도 소문 상진 땅 이스트만 한나로 그룹시니 양칸나바 니쿠스데무
1: 나츠 스티마 크메즈 사춤 나츠 등냠데요
2: 자침기 나츠 대통령 차르둥 종벌의 송수시진요
1: 자침기 시멍제 제르시 케릉땅 인근 땅클시요
2: 자침네 야크키 제르시 자침냠나 게르춘 링고키 치 드소인
1: 자침 말라르 거바던 자침 호중시파 자침 서송시파 자침 송큐시파 자침 외출시파지는 나츠 태문근 간처인 Tormin mesun mengu ki kela tankil shedin. Khtoyin kir shkam khi che batin. Alogil shchigti alog sung sildi. Bar labi ngi utin garang tan jugi batin. Alog sung shi nyang batin.
2: Tani bijin ji di sulu jirgu yin.
3: Tormin washkil alung chin.
4: Tormin washkil alung chin.
5: Nyankanamba, Chetsu, Demuina, Terana, Chestiga Dangavi, Tinyakatang, Yastiga Dajavi, Tibja, Wotiga Dajavi, Tibja inla, Zalbari, Shunitangi, Sanjir, Yamduli, Tinje, Nangtun, and I did it.
6: Jetchi Huanjur, Jitio Pisa to be Pedito, Huedi, Sarban Yamtokul.
5: Li Cheng Jesse Chichipkung, Guajir and Santa Gode, Zoji Jabjija, Sins in the Tumsula Tambu, Sharm Sui, Chabjasi.
6: Jayun Sichi Jil Hopso Tang Sansi Jil Hidamani, Piji La Jessica Gandal Tungwi, Chetun Jamil Tonda D.
5: Dinshe Shanga, Arasi, Zungli, Juanba Tang, Buranja Chanang.
6: Nitung Nietzschlo, Napi Jergi, Jungi Yelkurnumi, Tornun Yanlak Sori, Shegum Gosam.
5: Shanchenunga, Shuatan Mungu Shabi, Nyani Jin Sodi, Shuninantula, Shabda Nyanrono.
6: Jessina Junghua Marudia, Mayam Chu Yende, Lu Jinghunda, Jessuja, Xi Jinpingi, Songshiv Chambu Nyamzintang, Sarpil Chambu Mashiba, Salur Tambatang. Jessi Huanjur Jijio Pijila, Gandal Dongwur, Niburda, Junghua Marudia, Yenunga, Kempan Lamubatang, Jankam Hunlan Jubatang, Jangduk Pijija, Lamta Jude. Jangduk

야

0: 야 조금 데모
1: 세상 따라서 데모이나
0: 데모
1: 조금 거 럭치 쳐버려 마코다
0: 럭치 니샬메 치고 좀아르 테랑 그 럭치 땅보 몰만 잠바 그 럭비르스가 야긴 돈실 요스고노 말란데 이거
1: 오 야야야 다 초소이 테랑 도마 쳐트마 쳐선부 저이 저 게 와노

0: 천지 번역은 건봐 영화 나노 사위한테 시가 곡하면 빼 네 나타민 혼돈아 가득할 그럭 찍겠니 응 지금 나 다 얼른 그 살아요 그
1: 살아요
0: 얼른 동네 나 얼른 나 지금 살아요 나 살아요 당주 그 말이 통다
1: 야 갑자기 밀리스 나 고르기 야 디모
0: 야 디모

야적나바 테나 테릉글이 쓴데게 치트민 참리르기르만 잠바글릉 베르시가야르긴 도시디오스군우 고몰른데인 테나 테릉글이 쓴데고 사마드그드냐 큰드부 흐슴그디나 카브지미레스 나라니키냐나 노노그 아테가 돈은 글그 니타트네르와톤타 영 테릉거 카브사르이 타트물레스디 니니 카브지미레스 나라와샹 큰그드부 조만타틀레스 나시브르갑스시 Tana warkum dien ngati tereng gilisan daga chi tukumin chamdi lagchi lama zamba galang beres chiga yargin tonshil yosgunu gamanan da chechik nyagang suwi darsar buju yil.

나 공니 아 다테랑 그 리슨진나 나치 고브드 타르탈마 친츠치 그 아다 까봉 오마가 리슨진나 두고스 크레와샤너 모타 근지나 나치 엘마 친츠치 타르인치 돈두 선데닝나 오무 그타라 시파스코 스군드 고브드 이오타나 토코타 게양 튼든 땅 잠비 모데임스 야타나 와스딘데 그냥 그 두고스 그 카프트나 나치 토콘데 그 카프트니 렌즈길

0: 야 저거 데모
1: 오 데모 데모
0: 야 저거 다른 거 레슨디나 시달리 레와스 샤티오 그
1: 오 레와스 자 갈린 산지미나 알마 도마 투스텐 더슨 돈데 모넨데스 고노 티지 타나모
0: 도마 소그
1: 오야
0: 틀린 더슨 좀비 모넘데
1: 오야
0: 야 카즈미레스나 코트길라 데모
1: 야 데모
0: Ari itu kan bahasa na, sampai ni ngasih yang terang ke lesen dengan kode kita tu, lama cincu cipta rencan tuan tu ni kenyam ni muka, talas pasoh sekurang-kurangnya dengan kode kita ini, nampak sokong terdetik sampai mondem sih.

야토코남바타나 나치 만트그 사무 산드브 그 만트그 차모스 군우 그 진리냐누 그 제선이나 나바소 그 세닌 등 보조인이나 라마 포모 도마글랑비 유하마 랑구 니만다 아세니 엄마르즈기 만드에요 나르진트 똑보스 그리 와타르트 고르시는 옌

也去年啊就来

0: 게톤 럽다니 타르시니테니 다시르 파일 아 소르종아 송이니 다테니올리 타르코다 로치든 덤즌 고르스
1: 리리 리테가 롱우 집드나 리카나 흐치 드비온온더링 리카티 짱누가 흐스므즈그라 양나 리카티 크르거 가와라 쪼르능 게티피 다소 젠촌 요나 인지르 삼카타가 간락 다르티와 그 롱우 집딩 그 크르거 샤비 냠뇽 덩 저그티 랑 그 지글 호마 쫑땅 딩이테니 카타스이나
0: 어야야 oh, yeah, 거든치다 yeah. 어쨌든 그 랑기 게르겐즈이 주는데 도건데 총디니 랑기 그섬 아 다샤인디 담모인다가 다양한 아 살롱촌 고름촌이 랑기 그섬 등원지시타지나 란다다 그 게르겐디안이 토니다 밤몽이 나오고 쨌든 담모진 거르지
1: 네지
0: 덴타나 다샤이냐뇽지나 마즈미크라 다 토므릉이 양지 난난든저는 무슨 같은 게 터니 티샤란다고 지 나랑 그 셰이 제름즈 다 셰이 제름인지나 나 다 소충 그 다 다시 게르긴다 젠덕 간다영 크니 다니 마음정 나니야 다시 게르긴다 다니 젠덕 간다영 크니 다니 톰정 그 단젠덕 게르긴다 양로 마카타니 당이 셰이 제름샤나 때문에 그래
1: 다음 시간에 냠냠 같은 거니 망아지 거다가 요는 말에 된 탄나 라는 그 단디 신당수 제이 그 샤나 어딱도 게르겐지 비차니 아 다라는 그 샤완디 이제 직간 홍역과정 아 더니 아다 어 도서 회차 시즌에 그 대한 책 그 라는 그 다 책고는 그 사우제 시즌에 그때 아마 그 도와주기 그리 인반봉이 회로리 이제 다니 샤와 그 냠냠 토니 아직 쇼덤리 이니 아 다 데이 온그 짐슨 덤즈 된 탄나 라는 그 샤이 냠냠 같은 거니 샤리 온데 나 게르겐지나 다 톰을 어 도서 지난데 대 가신 시글고
0: 다니다 토마르 저거라 탑동을 잡네. 예리야. 아, 딘토니다 소마야 다 젠덕 게르긴 인난다 그 사셔 게르긴 인난다 그 다 롱어 집 덴그랑 칸데 아랑 그 샤린 데션 당지 용지나 아 다 포토 판스니나 초콜리도 판스니나 초콜다 그 게도 그 와리나 쳔드라 아 게르긴 그 와리나 다 그 롭다긴 고트다 게톡 리조 아 토마 거라 인지나 토머
1: 아다 스텝크다 나르질론 데도코테다 아 호소 호소고 쇼칸아 지금 데이나다 시기티 차그랑게나 다 잔츠도 무지욕 너지야 올레 다티나네라 호소 호소 토마데 질론 삼모지 음음 다 질론지나라 다 토마티아니 칠데도코테 시손 잠도 만나디 양디 하는 그 잡종라 양나 시인디 다지 어 간나간 좀 그 전차리 리타나라 데지 가영 그 차라
0: 예 질은 삼모즈이 주라 데 크게 떤덕 덤즈 샤와 쇼판 덤즈 연구 그 짐튼 다 도코 데 땅사 비고니 질은 주이니 디 고름 토니타 덴디니 데나단 디 스톱 크라스 라 스톱 크리 주라 다 질은 인준 더 보소 쇼칸 다와즈 가 니는 게요 예 질 레레 다 터스 한치니타 어 단년진 그 안초아리 다 쳇던 그
1: Gergenzin bir çanini nandağı, çırkı likazan yerine yan çıkacak, diğe çatı yonları etara. Dayan yamar edik, korum tonu yedina,
0: 다른 근린디 사고 도막 소이들이 지 참다가이나 다그 소탈 공화 숨강이나 딱 지지가 이치란다 님 당간 튄다긴데도 근데 다시 이들 거기에 사당세인 이런 게 이제 나랑 남이나 데이터 소인 다 도마지나 이치 주다가 도마라 게든스 차지들이 다 게든스긴 비차니랑 게 토산이 맞더라도 똑같잖아 근데 이 삼모즈라야나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마가지가 대통령 지나 시그먼다 로마도 도군데 그 토나 시체치몽
0: 그래서
1: 근데 알게든 그 차니 인지나요 당에 저다 그 요사 병에 럼당 데스터 인지나 다 길근 혹시 그 로총 아 길근 첼리 따다 하좀 티타인 라카다 니위로 다니스톤 경화 로운데 살텔리니 로마 로프다데 덴타나 인디 알게든 마오 살텔리 시기니 덤 덴타나다 디 어다 하치르 알게든 토마고 자치 급치 코르나엔 치다 쳇세 보내리 어다 심지 토마 딱딱
0: 그렇지
1: 다 돈다이나 뜻무리 알게든 콘테게 통고 통네 인지 낚시 분수 속과 딱다 그렇죠 인지나 다
0: 리간나기 저 워른더니 산디 산드위치 즈군도 티슬 카르마 차츠그마니 메크즈게즈 오다마이고지리
1: 야야 오다들 딘던도 그렇죠 알게든도 길 호텔에 그노를 호 네 그렇게 럽트 잡드기나 조커티 럽트티 제차라다가 통코양 판심 속과에니 덤무리
0: 그래
1: 그 참덕도 돈이 인지나 시기 잡으려 그다 인자 소 참덕라 돈이 차지 이 돈이 샤고다 대단하다 안데서 그 참덕 인지나 제속권이 월질은 연이 토마 그렇게 맞게 강진하다 야나 저 토마에니 그 카르 그 디어지테 차랑글이 거기 소 중대니리 예코니 다가다 토마즈 차롱다 다도 중국 토가 마치지 키니가 구분 다 아담을 다 저간에 인지 뭐 마셔야 한지 날 토마즈 그 밑에 공원 차르시지나

0: 여름 디초니 단전 덕진 비차니 소름 게름 리리그 그거 차프짝 멕시코 그건 간 크르땅 디라카니 카브다스긴 안드르그라 디츠카간 그 카브다 샨스 조고던 타치나 탈롱오 집든 그 샤이 냠뇽 거나 냠뇽 파슴 조과레라 단 잠능니 망강 통노 징그 카브다 샨스 미양다니 조고던 타
1: 레레레 따테 시기 차치요 조요크
0: 레레 야갈라다네 테른 그
1: 그럼 통정 내리리 그 주셔야 뭐 시간 증권 그 차트다 시게 양만다서 뭔
0: 지야
1: 야
0: 리드 대지 년나란 도타라 양 때는 그럼 비 고스코 마스노 타양 지마조 주 디츠로 요 고스코 요리디나 초 먹스게 갑다지나 초
1: 오야야
0: 야 길긴 가서 데모
1: 야 저시
0: 데야 샤발람 조야

지금은 디는 게 치르나 아리랑진 저 비년데 아 더가 그거 담무고 그네 치르나 저거가 되는 정거 아리랑진 저 비년데 그거 아니와 치르나 샤와랑진 저 비년데 담데 메이스고노 겐글라카 수고바고가 되는 정거 샤와랑진 저 비년데 선바라 좋아요 치르나 샤와랑진 저 비년 히치거스 원장 치르나 연든나랑진 저 비년 그양 치르나 자양 요거지 좋아 치르나 똑세시 그 치르나 똑다 안 되네 치르나 너 답이 츠킨들이 전화 정도 전화 쓰고 놓게 랍톡 세식 그래라 랍톡 세식 그 란드 치르즈나 응이 쓴 좀 그래 랍톡 그 이제 엠바 메이크 아 요새 다음 치르즈나 동우 그거 네 치르즈나 메우노 좀 그 내년 치르즈나 샤워랑 좀 줘야 되나 죽나 배치 작업 안 되게 돼 더 동우리 드니 니와 시오치 드 아 동우 그는 그 니와라 이디그 치르즈나 깨띠 마티비 스다그 치르즈나 츠츠무 메비 츠르트디올라 타빌 디스 삼튼 라스 냠지가 나비 버크르네스 이와멘바 킨네지비 투이 쳇띠 알크르샤 지금노 겐지 나온튼 치드레 데르지나 오 심부게 지우거스 지레 조우 라마나그 깨라 치르즈나 지데탄스 아 깨터드 치르즈나 쳇데탄스 스다그 닝그비비 깨뜨 치르즈나 삼튼라 냠브르르지 크이스 아 산튼나 냠브 조히긴가 아 예디기 치르즈나 다 와크 마쿠즈 아 스다그 고송즈라 치르즈나 아 예디기 마쿠즈 마쿠 제르송 치르즈나 스다그 랭그 케티 테츠 소고 치르즈나 아 예디라 셰피 테나 예디 치르즈나 이 마치 됐던 거 아 치트 모즈 고나 치르즈나 니 치자 마쿠네레스 아 젠트나 치르즈나 와크 조우네 치르즈나 테트르 냠 예브레요 치르즈나 만저르지 스다 쵸 치르즈나 게메 치트 화던다 셰 모구트 치르즈나 셰티 다츠 다 쓰다 티데던 치르셰트즈나 제스 원비 너츠나 가타다쇼비스 타빌르스군 타빠쇼지스 군이라 가타바라 가타빠쇼지스 아 타빌라 디삼즈고가 치 샘데 치르즈나 삼트나 냠브르즈 휘어근그스 아 추아크 아군고 타르드가 이제 군고 타르드가 치르즈나 아디네 응그게 치르즈나 흐소는 문나스 양나 치르즈나 삼트나 냠브르즈 휘어근그스 아나비그 북한데 니게 나스 아나비 북한 니게 나 Lipper Eva Mambir de Kentans. Ah, Lipper Eva Mambir de Kentan, ten chit, Gio Novicina, Tuchir, Sukha de Dachrizna, Chenana Chizna, Ligita Chiranaga, Vakandachrizna, Gosomas. Ah, Tamanachrizna, Nivaka, Nisukuzbe, Ah, Sada, Sada in Bokunuchina, Kate, Dachrizna, Nikos on the Chichla Makunzi, Tirtamuga Gunichina, Chikorachina, Yidin Deshenuga, Tantri. Dachrizna, Huijing and Olicina, Tisunga Huitan Chandagras. 쉽듯이나 치르드나 회등 회진 메가 대나 치르드나 회진나 만두게 추크와 있는 명나 치르드나 너왕과 있는 세고는 더 치르드나 예디그 땀트 마티노비스 아 마티비츠드 그샤이 됐다스 돈라 티 니까 마임브 티정 마티 클르시와 있는 오지 고고가 그게 대나 정그 응고회 된 거는 치르드나 대숨진 회 된 세고는 아 그게 후루카쇼게 된다리 그럼 대니 치르드나 회진 거는 거 치르드나 대숨 그 회라서 지르 아 대숨지 치르는 고회견 너니 치르는 제브르 치르래 되나 회견 그 대숨 그 회는 네버다 치르는 회등 회진은 이거 제치 소소네 메데다스 대니 그 이와다 치르는 서운제 마트브 아 대숨 사브르 조비 흐드니 회등 회진은 이거 치르는 총네 아 찬다네 너무 그던 거가 고회견 그 너니 치르는 대숨 그 치르는 거 한데 아 치르 치르는 회등 회진은 조리 치르는 소요 장스 아 예식 많이 되게 와가 조고 조용 치르는 게 와요 메크스 Jesha go chechin dawa ani chirizna chongre re mevi khutnis de niga cheje ta de baim ba ton ba de na de chirna de chum jing khwa as gun de ta ten ni ge chere chong da go lu gan de chote da de yim hi ga de ni wa de de ni go chi dong wo ni wa shi sa da ge chirna ngai mi ji tam de la mai ba de yo la da shi dang ne chi ji gan si len ji ge pa ru le shi shi bi a na na ge ma de ma chur ji si chi de ka li su tong jin se gun de 고든치드레 에드서지네스 어 집스드치르드나 잠치 그루땅 산치기진스 다시 난드가 마땅 산치기진스 그군운데 치르드나 고마게 존이 치르드나 시원노 그츠라 디그 담진 데저반지 어 도알응군능니 치르드나 치든 존게드나 원칠라 조우 치르드나 치찌고 오센 조케시 남시 그 테나 치르드나 무무스 그시 흔튼 제바 아진은 펜슨 소게티와지다 치르드나 그거 법정 그거 가용즈시 용데 땅다 치나 고동데 땅 흐뜸지리 다츠 다그 즉시 흔든 데이 치르는 데마 되기다 치셰 거거든요. 니 냥아 치르는 다시 치르는 화탄지 등 된비

Mind. Atamushi Mosin, then the jungle, meaning much in the Tashi Matas. Now, Kungasun with Hacha, the Dutch, the Nil Many, a loyal only, a general Dutch in the Long Children only. The Moochin, the Tashi against the Xanji Machapa, on the ends. Then I need something only. Neta Joe, which is in the Pope Jung and Avden Jungle, touching and the case. You don't take on your touches in the young Nishikish in the good and good of Godakosis. A good shitty touch is in the Women as in the Hint, Maduka, Jigsaw as you wish in a good on workers. Same good time to get touch is in the Ting Renich Shaker, isn't it? Much is in the Tam Machivi, which in a ton time jigger of moins. A now because I just come on another day, that is in the Nilioni, a low merni, a general long shoot time teaching, which is in a Kirchila, should in a Yam June in the Mosi end, the Dutch is in the Shetis. Сейчас вот нечерзна, а дёгу это тарна чучерзна, к татан тачерзна. Власонс. Таштани нечерзна каши курата власонс. Не не сам матонзи. Тешезис. Ты как герона сезна, шикура тиги черзна чеше окезна. А дёгу чембос. Лгнила сука, дня черзна, лухатан нивас гуну. А зонтан нэс гуну, ты там чечерзна. А вже шикла кана диону вична пуга шугнирет. Дня черзна канде твёна марес. А Nara Tashima Nigayan Chirizinaka, a gesticulaka which in the moon, any sugar, it. The inner chitin, cocker to the marriage, Chiwaka Tashima, the literina, one animal man, the latch in the chunamaris. Chiwi terrachata, taitra, a good basgunu, the tam chita, a Tashima, any chirizinaka, she needs. A joyon chitina, testatus, genita chitina, ta longshu, kuga, general longshu tam chitin, the yam songs. The Tash, you quit time chitons, a joe chichi, moon, you get a tanchi, step by in, does no, not on the hill on it. The name of Jin Chirizna, come out to Mura Chirizna, and you and you mentioned Tamla Jarada, Tamla Jarno, which in the city joke engine. Tashi is going to Chirizna, Ramanaton, a ten sheet, and if you have been a tena Chirizna, Gadrua, you hain. Чичи гонд чирдна дёр ама натон гүнэндэ. А, дихкам дэ чирдна. Таши тон чичи гон санчи паруу тэши вис гүнүтэ. О, таши ви хэтанс. Рэнгва ка гон чил инжина адаг пут чирдна нямтэ чирдна ка гон бинэг сэнэ дэли. А, тиг чирдна га ва тан диван дэ рона чуга. Онжа так чирдна а гон бинэг сэнэ га дэр руу хэнд чирдна хара тэ танс. Чичи гон сэрэдна раманаре. Рамананы чирдна гон чил дёре. Арэнгэ дэг пуре. Так бэ чирдна гон баг тэшгэнэн гүн юи. Jogi Tanga, Tatongo. Tinica is not only the strong can anima, seretna, sedare, the Nuchungu, and the nation, Tamla Jerry, Chidi Joke again, second with not three. Maturchi two, second location is not, Sharon's in Jupiter, and Angmati. Maturchi, Tutis, Tatun may pictum, and you may pictum, and the moon which is not mature Guguni Dutch is not Trigil, Mugusemji Dutch is not Trisons. Trisons, what Dutch is in the Tawak Gito makers. Хорна чи таврет зна кали сулхон таврет а мэчурчи тхүсгүн дэчэрнэ шаваран зин жопэдэнэ кали сулхон жинсгүнэ хөйдэнгэ нэ чэрнэ ангиви хөйгэтэ сон а ангиви хөйгэтэ ок зэчэ ок зна тонсэ шикэ дагэ сэнжонга сулхон ажин тэзи авжинда кэсэнэ тонсэ гэдэж дэчэрэ зна сэмчгэ дагэ зна кэнэнгэ су сонсонэ дэш кэрэ жорджи мэка тэ тэ тавгүгэ дэ чэ тэ мэкэ зэгүнэ а дүнья чэрэ зна сонга 자매조군의 마트부터 총칭 있었던 매그 대낭이 비회리 다 채우는 것처럼나 안녕하세요 잘좀 너네 어제 채웠음 바시 이디지 동으로 매장 쓰디 녹슴종 아스군 네 나나 치르드나요 장스 그치르드나 스모그 이디지 쓰다라 청지와 더 치그리 아니와나 치나 라마나가 스톱라 시치 아니오면 네 이치나 쓰다임바 너네 말이 선바이나 치나 쓰다가 되나 고노그나네 이와만 비하다만 매와 아스군 데체르즈나 삼바레 디그 동우그는 거 치즈나 동우그는 나양 치즈나 네튼도 모드 거 스모가 스다그 치즈나 츠헤스 모 메와테 힌트 메이비 츠타임바 아니와이나 치즈나 스다 아랑지는 니가 치즈나 폰시 그거 진 츠타임바 스바이나 치즈나 스단데 아랑시 그 폰라주리 진 츠타임바 네 모즈리 다 안드니 치즈나 오치 어 고탄 그 찬이 치즈나 시 모이게 담지 다 많은 거 치즈나 그나 아진지 차스튼 호리스 세로아 조금 바빠니는 뜻이고가 늦어서 그늘에 뜨나 가이스 잠시비 안안진다 안안진 아랑신 아그 누후그 치르드나 아 그게 아랑신 누후레스 아 셈 누후레스 그늘 셈 누후이노 그 치르드나 왜메 사다지 치르드나 보코노 초 다르지스 아 렌시가스 코나뉴엔 지으드디 다 치르드나 메스 세메즈즈나 예디게 시코라다 치르드나 사다라 메즈스
어 체체르나 뜨는메 브르스 아 아니 뭐시그라 메크지 아니 뭐시그라 메 메누 그거니 치르나 치에 젠리 그스 아 차르튼 노후트 휘 갈롱데네스 치 어동 그 치르나 동데 안도스케 지로 그나다 차르튼 노후트 카타다 안그르고이 다크즈무 안 디그 치르나 데 다비 갈롱데네스 코나스 화이네 마나왕 그 화이네 다치 띠르드고라 어때 다비 치르나 츠크스무 아 메이비 치르나 와크 세라 쪼코 치르나 바쿠 그시 내가 지금 흔도 매이비네 이거래 뜨지 저거 누구 나한테들 근데 세다가 진도 지금 나 차츠 놓고 이 지금 나지 그거 단지가 뒤 말고 지금 나 뜨다 마디 누구 좀 그 아 지금 좀 그냥 그냥 그 마디 비 지금 지지한지 아 회전 지금 나 트가 좀 뭐를 짜라 안이스 마크를 됐다 회 새로 아주 단지가 뒤는 좀 그 트가 좀 뭔데 지금 나 새로 그 아직 그거 단 언제 지금 나 회전 안이스 먼저 그때 내가 지금 나 우치나 냥스 그거 아 베이비즈 그젠 그노 그젠 베이탄스가 되나 아 베이비즈 그젠 그젠 레스 그노 트레 아니와이 나치르드나 세다 젠 폰시 지진 세다 마지올라 쪼히 가마 티바 이스 아무 비드 친데 인데 에스 그노 트레 니 고튼 시드레 드나 쵸 짐센스 그 시르드 치르드나 봉모즈레 젠 폰시 그 봉모 쵸레드 짐센체 엔즈나 응원체 스무고 지오 랑간던 제그스 파체나 가시가 된데 드나 처음에 비 응이 뚜드 비카브드 나스 파체나 응식 그 즈모 엄마라 니지데 당스 아 도케 가마스 그 도호스 그노 파체나 응식 그냥이 디 가마는 하모 엄마레 그것들 치는 때 니지 당스 니지 체송이 도호 그 가마 하모 엄마네 데 치는 티티 체송이 렌지 치와 그 제슨데 디 타마즈가스 웬맨은 너마도 된비 웬맨즈 그다 치는 다 냥괴 냥괴식 동 같아지거든요 엄마 어떻게 오는지 아무 어떻게 오르는 거 치르드나 득치다 거래드나 수다 추레드 아 추치르드나 아진 폰식 그거 제레스 아 원체 추치르드나 와 그 스무그 포장 놈이 치르드나 스무그 스무그 엘리치데 땅에 담지 생큰 거 능진데 다 추와 그 치나 그래 자클 그 시험이 이제 요라마나 그 치르드나 스무 토비오 그래라 원체 치르드나 투후가 가만데 특티니 됐다 같이 단 진치 치르드나 아무 오르는 거 득치 영 추레스 스니 폰식 비 치르드나 와 그 득치다 그래스 세이 폰셰피 담시비 치르드나 메메치게 누구 쫑고 다르타 치치르드나 와크 안데니 치나 담시비 띵안 바나 츠고 치르드나 녀드지 과리시 짐첸 치시나드나 치 여름도 와크 어떻게 보 아 초치 어디 혼내 치르드나 원바게 뜻이 는 거지 단디게 누구 지는스 디완드니 때 영치 와크 아 녜 마쿠니 아 초르는 거 치르드나 와크 짐치크 고니 치르드나 와크 깨트 모두 요노 영치 뜨무고 와크 아 띵안 바도 뭐 나마나 천정으로다 아 초레 제와 그 폰셰고 거지 Timitsekachirizna, dei sai de hochi, two umbrashi paos. Kangan mandi at huais, tuka termi sound out the seguka. On dei isguno, chuchirizna, sada seguno, umundigo, tesigri. Sai de hochi, sai gombusguno, da joan buchira. Oh, joan de anchirizna, two umbrashi paos, toosguno, could japan time chicken and get you in secondary. Ah, punchy toe. А юу раманан дэйн чирэдэн чивак гомбаг тэсиг нэнг ажигдан чи нарыдаг даг нь юу ажигдан зэс а андэ чирэдэн арын гомшиг чирэдэн а дэйн чурэдс кэнгэн манди яд хайс та чивак гоо азмуз мавдэн чи чирэдэн кэнгэн мазэрэс а гоон гэмбатэн дэйн би чирэдэн уму чи та чирэдэн а рхан дигэс тэг цэрми савэн дэрс кида чирэдэн вак а арын гэ сэм гэ сонэм гэ чирэдэн сэм гэ шан сэт хүн дэ чирэдэн тэг цэрма гэ чирэдэн савэн дэрдэн зэс 아, 치야 득하게 치르드나 득게 잘마 의사한테 아프던 스코는들이. 드네 오치야 냐유 끄쟁 인진. 두키 가마 티 드시고가 게네 치르드나 사치는 건식 그 치르드나 즈무 어마한데 치르드나 트티와 스코는 디그 랑진데 동어죠 그때나 연대 랑진죄 비디엔지. 어머비 득친데 인데 스코는게 어머바게 치르드나 득치게 스코 했던지가. 디그 말게 치르드나 득다 마디지 때나 마디 비즈친지 연설지. 근데 이 사이 덕부치 하리란 저 비젠다 통원 버시 바오 안 되치드나 샤와란 진저 비젠지 갱은 만디에 득하이 득그 체르미 사운데 저거 아 득바키 치드나 득그 체르마 그 쓰고 했던 저 아 데노 정게 치드나 말게 득다 마디즈 회진데 회니 그 말게 득다케 마디즈 마디나 내 마디 비즈든 지 된스 그노들 데 우치셀 잘선 네 우치 니와시 라마니 토블라 시치 아니오면 비스탄 바드지올라 Дин она чирэдэн нонтон чончонс кэйн аниюк. Тонгуйна чирэдэн раманы тацэлан хуа. Аниюайна чирэдэн раманагэн дагэ чирэдэн нихэлан хуа. Нэмэ нонтон аниюк. Динэн гэ тонгуй чирэдэн раманагэ тацэлан хуа. Хтихэс раманаи тобс. Чазымзымби легендас. Квадын шухи зэланыс. Дэншлэ родынс шигё цэгэну кэнди.
ਦੇ ਕੋਤ

시드셔 군레드나 아 리진마스 아 스다시 군라 리진마 초치르드노 그 남카 이게 치티라스 아 치티라스 치트무와 그 아 미위 담트무치 아 더 마무고스 아 럭슴트무치와 그 진무고스 치 남주당이 초크이드는 저거 뜨지 다 남카나 치드나 하루요노고스 다 테르제나 아 테른들라 치드는 즈무텐데다 다 치나 예디게 치르나 셴노고타므리 사이 했던데나 아 사르던데나 니튼 그치르드나 토근데나 아주 첨부 라마나가 도스르 용스 즈화당데비 지우요 바타지스 데 다브다였으나 마레스 디 차히 점점 비치르드나 니쟁게 지우요 치르드나 끊나오게지 때니메게지 데브진 뜨치르드나 남카든 그 슈히 쩨라 치르드나 렘브르르시 니비스 디 도다 용노 그치르드나 로덴스 그노케 나당 답치가 니가 고지 감들라 치르드나 답치가 치르드나 단데 어 남카든 그 치르드나 쇼슬란 젠텀노 그 치르드나 납치가 젠바 아 샤젠바 치르드나 끊어 그 요는 말이스 데진데리스 라마나 그 치르드나 막 그 니센타 치르드나 랜다 메스 그 노트 소트 데 티후트 디 치르드나 샤와나진 조피젠라 디 치르드나 티그 동우라 니와니가 안디 아젠치

0: 너고 누가 안 리비언들 나고 괜찮지. 다 많은 게 쳤나 과등 수익 세라는 랜실라 루든스 시요 지금 괜찮나 휘고니 아 괜찮다. 너무 이피 휘래. 그 너무 있을 거 봐라. 그만 너무 그치는 나 너무 있을 거 봐야 누구 좀 그 늦치는 나 휘진 게 나니스. 아 너무 이피 휘래. 더 아니와 그는 게 쳤는 나 동시에 잘 손들. 근데 니와 하는 거 중은 니와 띠 나이 니크랑 빠지올라 라마나게 나게 치는 니크랑 빠. 하는 거 이득 부 카와리스 묘친 내르드가 다비리스 차스른 다이기 바이스 리실 콰라 안한다 오스코노 디 고든 체즈레 에드 세르지나스 어 다 콘이 치르드나 치 쉐오네라 그가 디 후 라마나이 토브디 차튼 좀비 리젠던 콰동 슈키 자라는 렌시 로든 스시기 오스코노 인더 후이치라 디 메테케 세지레 키치르드나 펜치 토스 라마나게 치르드나 나무 흐영 치르드나 직텐나 치르드나 근덴다 당테 와레스 아노위 더부 카와리 이드요가 아노위 더부이나 니마리 카와르스 고노시르드나 원바그던다 르득 르득 원고노 고원바리 오 니마그 원바그 치르나 또부터 거 대반디 그 어디지리 뉴첸 세고노시르드나 르득들 이득들 치 어떻게 이르득라 선부가 지오시르드나 르득들 같아요라 안나 오 뜻다비스 아 검죽 전부 당 어디비 니르체 큰든 뉴히 어떻게 이르득 치르드나 아다비 리온더니엘 어디지리 아 다와게 치르나 리오드니스 뜨위 에르득 치르나 다와게 리드니스 흔뜨 가누샹스 아 온바리스 차스르 그 치르는 단디게다 치르나 따뜻가뜻가이니 차와차와이니 치르나 끼도스 끼체스모다 치르나 리치셰가다 치르나 남카롱고나 치르나 리다노겐데스 아 치 체르테네라다 체르겐다 치르나 아 다와와 그 원체나 치르나 가듬샹아 고르안데 뭐냐 까마라 드다 치르나 노이 드크부 카와리 디게다 치르나 어르득 린데 Это кали дава хыжык тамыр. Дэтачны тыка тыка иги чэрсонда, тыка дэта намкана, такбра учи арксукена чэна лидано кэндэт. О тытави чэрдинавака, учи мылым наванды, тытавыг наму чэрдинавака, кырген даг а яндэнда бокас. Кырген шоны чэрдина рамана, кырген рентамны гэчиуда, диктэна кана учис. Тилык сончан диген чэрдинавака, нюхчен нюха чэн бутын дэмби гырдык чэрдина гадава лиунда тыка кэйонда, чыка кэйтонда, тасыр гын даг кэйтонс. 아 니마가 어슬 그치르드나 나무티가 기체르스노다 시르드나 깨따나다 하다다 다크 오니가르스 남카게 나오는 겐데스 데나다 데다가 그 젠바가 냠니지라 젠바가 노바다 시르나 자타는 말에스 그노 나한테
1: 자치 뎀비냔 쿤 쪽부남바 다양 디초케 헝게 데릉게 렌친데 똥침드니 쪽 레친디 좀직바 반디 초땅 좀증간 커바 Cairang Jahi, Shtakilwa Shiglu, Shichu Shtakilwa, Aung Chag Cairang Deng Sonam Rinchin Niyin, Dadimu.

0: 야, 릭펑 도파펑 히라 쩍도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조부남바 디나 다타 차직 산시 능지만다는 찬지 공회 향치 용제 대신세리 라신란들 스카브가와가 찬정게 잉이인 남바치 머트드냠버가스시 야 디나 데릉 찬지 잉인데 간자나 동오니 란드라시 킨지나 Jangan sih tunggu mu, cunum jangan ni tumbi, lawa wasung cereng tengah, malu jangan ni tumbi, lama sanju dua mani jele, cumi gas nang roh.

Nirthengo.

더 참을래 차요니라고 어스가 다 채요고 카스슴코로 오자 더 차요래

Та чо дяго ун ин дрэг мургаа

다나니 고 로야가 마브즈가 다오 무고 응이 토인 친스즈가 다샬요 고 다츠르탕나가 다나니 요고 세강거스에르고 너 초인 고디

Shilang wa gon tna tar si.

的

이루가 또 없이 건조가 파사꾸마그 예 이루가 곱시가 연결 이라왈 많이 예 이루가 드몽 서청어 예근 드몽이 예 이루가 곱시가 연근 아님 드녀지 예 이루가 아양르드네 투크름 드무 처녀지 예 이루가 가다 오마요 눈답삼니 예 이루가 마시거 디거스 이라슈마니 예 이루가 카야나르디 그라침 공마니 예 이루가 로가리와 짱그시마니 예 이루가 카야나르디 짱니루자지 예 이루가 합성 허르고

다친도 누칸침 망아가 예는디 언역인도 박제가

나누 샘근도 토리 이루가 웅크란 돌아 접시거리 이루가 그리고 총로 똥그 설고 짠 이루가 셔 설고 카토니 토리 이루가 지금 샤누 샘근도 토리 이루가 그리고 로간 돌아 접시거리

말린 님 탄바 따르머카급 절린 지카르가 논다 조가인 갑조가기급로토도인 당이글람 탄바리 남탄은 말린 이글람 탄바 돈친 터급 절린 지.

Tugan

당이 메트거든 나가리 니 메트거 싱어지다 요디 담밤부만 바르거지 샤샤고 토고나 먹어 초고리 니 마초고리나 초고리 당이 주야 총건 그세 마리 담업질 특급샤라 요티 담만질 나즈샤 요티 강이가 특급가리 다주고자나 두고나 먹어 초고리 당이 뭐 초고리나

동어라 잡지르장 그 하우초에 이루가 메나여 무여스면 멀칠 그에 이루가 예중어체 동어라 초장 그에 이루가 하루 들은 전부 가정치 시사

Yang zai ke yo chu to na nye ma ni tong ge me di

대딤 정모 예스머치 크미 예이루간 테크 용주가 용금이 예이루가지 하루 마시고 대빈 알온 과급구로 예이루간 대름 과급 코너드 크미 예이루간 로로 하만다 우 동거리 예이루간 신동업 더튼

나르가지 통하무진도 예이루간 당아쳇디 드디니 요크 예이루간 당아쳇디 스토사디인 예이루간 니와 카쳇 농거구디인 예이루간 당아르디

Tang kao ji san dong jiu ta gu ye ru ga, zai ran ke ren zhe ge.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电数据推测仪。
1: 생리제공감사 샴라선교리냠자리센쇼구인 탱티선교리기낭된소니
2: 삼루살베 갸람사바 니치치 집리 지주변조리규키 뷰티공비키 남부사부두 지바슈규고타
1: 리장기 기시지기관기 가갸르센다규 나와타 소슈이겹지기 시진팀수이댐비기 구림수이지바 겹다나무역구로
2: 경수주기 롭소 천재 시대민의 공표 요활 지지토 구디동규 치튼 전면 총도 공소 잡았다. 왕후니 총도를 중마세 송세 나오고
1: 우르스리리카기 소다 친지기 중국당 우르스유 지배 고사바 존바라 니지 제교로 리구 지신배 고소인
2: 샴팅 디선규르키 나오디오 십진남세로나
1: 디글레군의 배분해수 지주니 중화미리기 모용초 인신 로주공 习近平给宋共情报的念度谈及协不力撒贝亲不米记记塞不了对不他地区边区区批记了滚地动画了你把图中华米利给普及给变了三路动画他中康拉文了三路当年江多批记动为冷别托具体我将这句列中康给编制他编制给编制基础给编制前部吞不了其归系年度当语习近平给中康协别共别组织我 这局局局行进他重启周记记这局中看古有松共年不是小局的滚地点地当年编出他几所批记确有年帮面确实局局的滚地活大当地推摩托这局编出可以比对批记记及其南部三部队行员他家这局全部唐行隆隆的批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 3月9日 개정업종행어차직삼캡유진 주성기 주비세 로망 뒤마라 릭니바라 균교통유 지주니 랑계기 중간 방주 기진식입니다. 마염추 송경탄 폐계동교니 지켜주지 시진핑기 유린 토구르 낭스식시 당기 속진 좁게바 소진 지켜주지 시진핑기 지주 뒤규탄 의규 매규 지수 도심나와탄 아지수 제대로 조명총도 팅시 조교낭리에 지주 빈주 그이기 뷰세토의 폐기 균세 매바라 띵섭도 동교로 내진낭유 공기 요구 부자면 매배권리에 성경 진보로 냠도 탐지 제발리에 사비 진보 미치바 타종 제디 추세토의 성경티에 배준 티웨 치와 치구비 내뇨낭유 공기 지주 빈주 그이디 랑계기 중캄라 응일라 삼로동우비 장도 피계기 유스조타 建南台阶级库旧尼下坠托别帕斯苏边就批推批界中文了七顿七别租宿马介绍局的话七个月时代能源宋宫前部的念头等级七八的宋嘎尔本日期地区边区区域期罗居中康军都了电棒解约你东居住旅四川宜宾期增松多路 保座所谓克列芒古队约巴他色东出行康萨尔克约别区域中康女巴念先头策进行约 타자 대가라 진료 구조점 예배 중간 파르캠 주의유바타 충무 당신 초점 모장 대바 주 시아동 토비지 전종 하도 제부유 균도 디니 예빈키 지주 중간 초대 주경 균등왕 락다르 제디 총계단 총습기 조비 부저 규르글라 군디 당와타 장비 규기 정중 송어 라르소 제바 주장 파동타 총계르 지니 준바 제리 중화시 이빈기 중간 균도 팀자 로주진 지중원이수균제매발통유 장시 도창토 락래 옥돈 체디 마가 강사르 수입의 징유수 장도기 교유 안회 우구수 침계기 추구타 타도르 소전함 지도된배 장점 장람도 교류 롱주진 지주정규기 지리 개탄 주주진이 유비 럼티토 제유르 소강소 시텐탄 코류 냠수시바타 침계기 추구 제동숨기 주주시지라 주지 터진체바 主要作为其实你不能上层这点具体解决这些局的行星堂重点的局级级行星客户的级别中看科斯布朗最重点对面他也与邱兄堂出浪别不解念头具体级别念书共有的下部解决这些松共接近文艺所老大的解念罗居人年轻高动级别偏执文艺所调不对于 地区边区局及区别个类别都是，该局局局处原理宋平恩中啊及德西七连图巴提，年前高东马介孔，历史十七写孙芒都签约。地区出版国长，京东西边女婿资助牌拉出签约。三边全部密集吧呢？三边密集吧没人吧啦？ 都是人心给三百米几把了，中康开起玩就把它，把米空白给拉不三把了就把它赢。松开了给土的节气，湖北宜昌土，接了你东九州路，铁卡了，在九十所列给三百了过路还行行，接了你家黑三给地区我局土，在九十所列起来，给他松九黑三给不把它，可是没别空白给，中康苦肉了多卷十斤当月，大家地区局给在九十所列起来怎么过家把它？ 내부지교를지시바타이장기장규림대출퇴례누림토로당규원시박조섭치외머림재료퇴례매바르교바타대섭도시사제교를소례퇴례공배중심퇴기제배린교를지역리퇴니뉴소퇴례기마주교제개신식도교바타이장개용기뉴소된시개진초소교교로 람디지신규

0: 게 탑주 타 사르투 구비 게 피게 탑주 라다르 체리 중국의 치게 마조 켈레 피게 로치 파르토 응아르웨 야치 와되지 점리 변조 피게 도 와라덴부 정신 타 땡히 정신 티웨망 와진유베 문진 체유시 중국 총리니 치게 게 마조 켈레 게 콜시비 렌수 뉴베 되베 되베 최대 체유 타 렌탄 되베 토스시 토교르유베데 중국 유베 에리 총소게 캡다 체베 지루 예동자민 이스루르 중국 총대 코리오 딱제 예년슐링원 바르시나 전지탄의 치게 어리 마초켈레 주주축삼게 중국의 마초치쇼 체로 동세유바타 전지탄의 치게 중국 내외 어리 마초켈레 체갈라삼라 지루 예동자민 이스행을 노래 케보 첸보라바타 전지탄의 치게 켈레 주주둔라삼게 튕기 탐이야나 유럽계 루시소 중국계 콘치류 토보규태 내급 삼로 동기 맵시 중국의 유입에 자르맨 총소계 캡라체외 년수 난원 바르다나 전지탄의 체계 자르맨 계획의 주주골락참 중국의 총론의 치딘 친두 매부타 켈의 체계 연계 중국의 마주 망토 동지 유입시 지난 이외 체지 니네소 년동경민 유생을 치계 총배 마주 체발의 구자동외 퇴내 가르쳐버시 원소 라다르 체신 이탈리 중국의 총례 피계 링티계 주시 카디로이 대내 중국 치계 개멍은 아루에 도수 천배 난린 타 배주 제외 치덥 개진 시시 중국 치계 총배 마초 가조 타 사공 규지라 티둔 타 레스당에 치계 개 마초 켈레라 중국 총례 시균 타 루체 소르토 주네 치계 개 마초 켈레남 중국 총자의 자와 초규 이치 된토 당유의 제송유시 제순 수준 타 정지 변조를 장도 태뉴소 협공기 냠레나 치계기 마초 켈레 슈치 파르통 체르 당유베디 니동야민 이스루르 중관순 링디라 로소소 협다 체외 지루 니동야민 이스행르 기급기 사르드 던찬 니슈 링원 바레 중국 기급기 사르드 던찬기 초드 응림 점링기 안고바 리뷰 중국 첸제 사르드 타 퇴내 사르드 냠체 딩섭 라퀴디 담아타 치계기 마초 켈레 예직치니 투영아 중국 촘르티 콜시비 대외 심주 서비 말아나 주엽시 수지리 클론 장수체린 첸젠 공세 아이카르게 중국 총례 칠손 진동 쉔바 한진진케 소주 타게타 미터브리뉴 손진 요체게 라제 전시 침부 예취소기 태 중국내 점린 개둔제 토내베 안수 튼세타 콜시비 클론비세게 전시 침부 레디라 튕긴자르유 중국 사르드나 딩섭쇼디 콜시비 총자레 아이케알 공시 전수뉴원공세 퇴비 칠송유 제송유시 중국 심주 사르비 타 콜시보레 샴디쇼니 치계계 마조 킬레 망부 투몽문지시 토규르신유 더친 이시야 타 시디가 최면 쿠이키 주시쉔바 제스화이 중국 사르드뉴 인신 칠칠니 치계계 마조 킬레 중국 총례 나 티웨 망부 슈유 이왕구유 베나 멘제이 켈레 아이슬리 칸키 상하이 타 비징 토 콜시비 특주 심주 사르비 디네 니조 타 중국 심주 사르비 게 규림 티 콜시비 타 메드 지초 인신 콜시보레 심주 사르비 게 좀제 코든 지기 예제 송토 중국 자중을 디네 총마리로 타 랑메 총대 송디 개급카라 벤조르파르웨 고급 냠주 체유타 중국 추제토웨 치조라 고무이게 체르다네 치세낭세 타데모 문바토브제게 름로게 코리오주이네 중국 총라레 치게게 마조 켈레 모투 자와초바레 이치진유 말시에 최소칸케 주민 사홍 주구 심주칸케 주시 리젠송케 중국 윤투 타 지조라 고모에게 체로 동원해 퇴인림부 특주기에 남것이 임해 콜러시비 변조로 파리규 타 윤투 초외 피계도 와라 댕키 른신 자신 코든 체유에 지수무타 콩키 중국 고이 둔키 타경 타 변조로 콜러시비 체인키 양타외 카조 타경 체불에 콜러시비 멍외조 켄키 이시체로 치니 사홍기 변조로 냠래라 태외 양외 파르통 코든 체유에 지수유 카디로이 피게 로시메기 그 콜리시비 뇨송 주경 나쇼 와레 갸벼르타 뷔세 토웨고니 규지 남치 냠주 라퀴디 동와 게지 체시 토웨 벤조르 총드윈 디스타 리투 체디 고모 얘기 체로 동와타 고체 마르다니 난제 체게 체로 동와서 중국 폐기계라 유린 뜻이 최신 콩키 중국 차중을 대니 변조로 콜로시비 젠키 양타베 초소 폐기계조 와레 규디동타 장의 덴병아 폐기계조와 대 점리라 변조로 바로 외 구급주면타 샤바르토 야지 폐기계조 신비에 예급라 자시 라제 타냠용키 야비오를 체리 젠지코르 외 예급 첸비 겐주체단 원바르 제유지 송유시
1: 曾令主日切西属于城西三十六文班阿富根斯丁图米奇切东顿家十九了主日国库新图千不月这些题给积极做了阿富根斯丁期你日行策及切出周围米去人路给娘年了图库千不切据日被切据不是阿富根斯丁期民博起阿东尼给来给为难罗角给民期起不他熊农路穷家家十九县阿怎么月经 罗谢杜马主任米丹为王期三年提给七八波钱了这一段谈出去米丹为刚爱拆约你瞧给几种给七八天错阿格尼斯丁严拉群错给开不到前边城西林文班明儿阿格尼斯丁图七八天国别了怎这一段给南罗他南宁米吃顿给出去是古怎么生个月不是
2: 阿富根斯丁人民部家家家族合作新来了的年初头七个月某处给新疆南部谈天不点吧提醒孟西之国了多根婆婆所给书间提别阿富根斯丁其新来团部马行民马用初头点内托个面阿富根斯丁新来部年数三岁了行了你懂家民年数这样的罗了阿富根斯丁托观众额度其次顿起习近阿富中额皮生命 我应该给客体了罗日的观众扩彩顿起出给家就给顿生个月不是你们这给错米去人路来团团就熟练看起这月年许难快办你懂家民你说这种罗年阿富根斯丁起新来了天君对马的穷位罗主播言行给用给三万区内彩体罗局给城市马学给家就送去一盘参数内部他社会卡线索他呢给家爱一盘参数内部月不是
1: 你懂家明你说这样的路了阿富根斯丁给请给他能给他用他的样心情中意他心退去送给习主了天君破局出关别忘记三年提给新来团给他着来批给了国间拆贴重新给用过金融托送也不是为啥没出去说给他们阿富根斯丁他依然派去跟他们周围我所见证人不下多没托给他 阿富根斯坦帕克斯坦帕拉汉马克吞东都杨洋琼年给个米比坦参加过盲期瓦国家国穷也不是你们这个错给第六进的松巴尔开战前边崔国人数是行呢阿富根斯坦起米去人罗给杨年穷途东瓦用他的阿国吞出了绝对他前往几期上给了国巴他明儿给这就咱们来插手透明 你懂下面你说这路了阿里莫波阿格尼斯丹尼七天前期阿里阿格尼斯丹中央武康期阿国同球顿就身边七个期格诺的格东七月你们这给错中华民托他日记开前期阿里是凶了阿格尼斯丹期米去人路给推波在查波了崔国的内定七天格东七月阿格尼斯丹中央武康期七个期格诺的看个三周七月日本安来了不七月不是
0: 阿塞拜疆区中国超过他批给人民行军的那个主任加西姆普伊一些狂三个月前段经历他们七个中国创建的军区批评出两名配送操不三年阿塞拜疆区域批给中心每个客户了偏于给这些扩展区域接送一些 냠디게초 미투슈타 아사바이잔스슝케 냠디토니르웨 점린케 총게링티 급조송바 체 주드니네 체 니슈니니 파레 아사바이잔케 게사 바구르니로타 주든조니 데드 점린디 덴자타 니지덴베 총게르타 디군시베티시 자시모부이 게지 링디티나 슈겐 케친 임베 중국 총게르 피게게 냠뇽라 투고르 게게 톱유 지타 加西莫普伊记录年度也没出席罗内年度也没女生罗帕的中国的这么的天马前行空气中国创建的给科里有军权美巴的历史什么他人们具体会得铁路清吧七月帕尔通给国部体会陆团一马七月学不学军权美巴的托了清吧见我所通穷解决也不是 空气被查内上海也跟我们捐个一地区给作为科里的中国 KPD 单位 총미츠 되니 기니람 토 집에 셰브슈 타 초에 셰브슈 링니 셰브슈 짐주 셰브슈제 롱주 뜻디 톱유 제송유시
1: 제접견이 이랭키 체투 존지 무지타바 하만네이 지지 년조르토 라리앙 콘키 랭겐 쿠르지기 세자 토마티빈네 Kesi Mokchuki Namba Guntui Chetsi, Jawi Dupshu Chungwe Kepkonsu, Tapcho Sabadu Gyur Samlu Dongyu Yin Shishi Yu. Tsejo Geni, Rizung Tong Tirun Puyi, Qatar Tan, Saudi Arab, Arab Nyamji Tsobengi Kepjegi, Gutigi, Shiwa Dunbe Mengshi Wo. Kwanki Tingun, Tse Jurguni, Yirenle Dongdi Dongyu, Chesi Nargan Dongwe, Gata Yu Jishi Yu. Yirenki Zung Tong, Pizishiji Yangki. 在这边你领文基本的国大学部村个面积先月某处就这个民语图切别一人起出团七十三十天连脚节提人不一第二人了七十九个三路东个面积先月不是一人起火木次跟阿弟给什么凌晨图月别卡孙马拉在这边你给切莫了九个错月不谈三年提给不是给 Tene Tachu ki Purgyu Chuchi Chungche Le Kade Chokchi Yimata, Mingar Tuba Bedi Tsunzin Tuku Yueji Xie Yubshi. Sengalinge, Kongse Le Tseng Nian Jun Shukhi, Tsirungudu La Tan Choga Yin, Le Tseng Kien Kunan Kien Chabasir La Shin. Xiamliya Lingge Ne Mutu, Zhongyang Long Cheng Nian Cheng Jikab Le Kong, Pekai Chilam To Guji Shubi, Le Tseng Xien Da Nam Tseng Chua Na Shuo. De Tan Ni, Kiran Ki Su Jo Ding Yu.
2: Pasi Gang Ki Zeng Ni Ang Da Di Xie Bi Ne, Gyoje Tun Yu Tan, Shibshir Ki Che Jin Se Bu Tong Tu Bi, Lo De Bu Nang Chuo.
3: Che Ngu Du Zan Ba, Cha Tang Nga Jin Yung Zan Gyu Bi Ne, Di Tan Ni A Pin Do Yo Shi.
4: Di Tan Ni, Ki Ran Ki Xie Bu O Du Yu.
5: Xie La Chui Bi Ji Li A, Kung Bu Gya Bi Bi Ni Na, Chi Jin Lo Ji Yung Tu Gu Ji.
2: Le Ga Du Du Zan Ba Gang Gu Ru Xun Bi Ne, Lu Jun Yung Wai Ma Tse, Tan Do Ya, Lang Gu Ren Ga Bi Ni Ji Le Yu Tu Gu Ri Da.
4: Di Tan Ni, Ki Ran Ki Cha Na Yu.
2: Kini yiwa chi na tungu yang gara pie zhu dong tu.
6: Gigu chi chi lung zhu yang si chi na di tan le pian duo qian bu yo shi.
4: Di tan ni tu tan nan bu gui du tu nang qia gui bi qiang wan xi yin.
2: Lu zhong ge gang lam, wan jiang ge jun xin ge. Di gui ge kuo liu, nga le ya dong zhu zhi.
4: Di tan ki zhong gu, nga zu cang mei nyam tu sung yong qi.